0: wonderful, the great Tony Bennett. Happy birthday.
1: Thank you.
2: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5월 13일 수요일 아침에 첫 곡은 For Once in My Life, 토니 베넷 그리고 스티비 원더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이럴 때 많이 있죠. 뭔가 허전해서 뭐 딱히 막 배가 많이 고픈 건 아닌데 자꾸 허전해서 입속에 뭘 집어넣게 될 때 이렇게 배가 고픈 걸로 착각할 수가 있지만 어쩔 때는 배가 아닌 마음이 고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공허함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잘 모르겠죠. 괜히 단 음식이 당기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의미 없이 뭔가를 계속 소비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마음의 허기는 음식만으로는 잘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음악 한 곡에 오래 귀를 기울여보거나 아니면 좋아하는 책을 천천히 펼쳐보거나 또 이맘때 짙어지는 초록빛 풍경을 가만히 바라보는 일처럼 오감을 깨우는 작은 몰입이 마음을 다시 좀 숨쉬게 해주기도 하죠. 이런 좋은 전시 같은 거 있으면 보러 가셔도 좋고요. 결국 나를 가장 잘 채워주는 건 스스로를 함부로 다루지 않는 다정함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몸의 허기뿐만 아니라 마음의 허기까지도 건강하게 잘 돌봐주시길 바랍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3: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4: 콜레스테롤

0: 행복이 하면 하하이.
1: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자,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 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그랜드 오픈. 문의 1544-8802. BS 안양 제일건설.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4월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드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4: AI도 생각지 못한 완전 새로운 치킨을 저 조정석이 소개합니다. 자담 부슐랭 치킨. 라면을 부셔 만든 바삭한 튀김옷과 촉촉한 닭다리 순살의 소울풀한 만남. 치킨이 라면을 부셨다. 자담 부슐랭 치킨.
5: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 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0: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0: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카티 프로 시.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프랑스 모음곡 5번 G장조 바흐 작품으로 816 가운데 사라방드를 안드라 슈이프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청취자 참여 안내해드릴게요. 휴대폰 문자 메시지는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사연은 50원 그리고 긴 사연은 100원이 듭니다. 그리고 모바일과 PC에서 CBS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방송도 쉽게 들으시고 문자 참여도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수평기님이 사연 보내오셨는데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들으면서 켈리 글씨 쓰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40년 만에 붓으로 하면서 음악과 함께하니 좋아요 하셨어요. 캘리그라피 참 재미있을 것 같더라고요. 저도 잘 모르던 분이었는데 우리 아당님들 중에도 이 캘리그라피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한 두 분 계신 걸로 아는데 제 공연 때 뭐 제 이름도 그렇고 우리 방송 제목인 아름다운 당신에게 를 아주 멋진 이렇게 한글로 써서 주셨는데 아유 정말 그야말로 예술 작품이더라고요. 한글이 이렇게 아름다운 글이었나 생각하게 되었는데 우리 수평기님도 멋진 또 캘리그라피에 푹 빠지시길 바라겠습니다. 5847번님 잘 사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나답게 살 수 있는 건 나밖에 할 수 없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나답게 하루를 멋지게 살아볼래요 하셨습니다. 결국 잘 산다는 건 나답게 사는 것인 것 같아요. 그게 어디 정해져 있겠어요. 이렇게 하는 게 잘 사는 것이다 라는 게. 그러나 내가 행복하고 나의 진짜 모습을 계속 스스로 발견하면서 살아가는 게 가장 잘 사는 거죠. 현명하십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에네스토 데 크루티스의 돌아오라 소렌토로 보내드리겠습니다. 7407번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테너 호세 까레라스의 음성으로 보내드립니다.

에네스토 데 크루티스의 돌아오라 소렌토로, 테너 호세 카레라스의 노래였고요. 7407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7023번님이 사연 주셨는데요. 여기는 서호주 퍼스입니다. 남편과 아들이랑 여행 왔어요. 매번 여행 가서 듣고 있어요. 하시는 분들의 얘기만 듣다가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리니 참 좋네요. 매일매일 귀한 음악으로 아침 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이야. 아이고, 이렇게 행복한 가족여행 가셨군요. 남편분과 또 아드님과 얼마나 행복하실까요? 요즘 또 기름값 때문에 비행기표도 만만치 않을 텐데 또 시간이 맞고 이렇게 기회가 돼 있을 때는 좀 무리를 하셔서 갔다 와도 정말 또 좋은 추억이 되고 많은 에너지를 얻고 오겠죠. 좋은 시간 후회 없이 보내고 오시길 바랍니다. 또 그곳에서도 우리 아름다운 당신에게 잊지 않고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잠에서 깬 아침마다 나는 소포 상자를 연다. 오늘 아침에도 그게 왔다. 소포 상자 안에는 편지 한 통과 어제로부터 도착한 내가 있다. 어젯밤 잠은 죽음이고 오늘 아침 나는 잠을 깨고 새로 탄생했다.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내가 아니다. 다만 어제의 기억과 상황과 몸, 내가 여전히 나로 살아가겠다는 약간의 의지를 건네받았을 뿐이다. 그것들을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내게 보냈다. 어제의 나는 그제의 나로부터 그걸 건네받았다. 말하자면 하루살이들 간의 인수인계다. 그렇지만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나를 구속할 권한은 없다. 어제의 나는 오늘의 내가 아니므로. 그러니까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와는 전혀 다르게 살아도 된다.

소포 상자 속 편지에는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나를 간섭하기 위해 써놓은 말들이 있지만 그걸 읽어보고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나는 오늘 아침에 태어나 밤에 잠 속으로 폐기될 하루살이이므로 그저 오늘 하루를 잘 살면 된다. 그렇지만 내일의 나에 대한 배려는 있어야 할 것이다. 내일의 나는 또 어쩔 수 없이 오늘의 나에게 소포 상자를 받아야 하는 운명이기 때문이다. 오늘 나의 나쁜 기분과 나쁜 상황과 나로 사는 괴로움과 무기력함을 내일의 나에게 인계해주고 만다면 그걸 고스란히 받아야 하는 내일의 내가 불쌍하다. 어제는 비가 하늘에서 콸콸 쏟아졌다. 밤사이 비가 그쳤고 오늘은 맑게 날씨였다.

지각했다. 어제의 내가 계속 말을 걸어서 여유를 찾고 싶었다. 혼자 중랑천 산책로를 걸었다. 최선을 다해 천천히. 어제의 비에 불어난 갈록색 강물이 넘실댔다. 주변에 비 온 뒤에 강물 냄새가 가득했다. 집에서 어제의 내가 보낸 긴 편지를 읽다가 피곤해서 밖으로 나왔다. 생각해보니 나는 어제의 내가 하는 말들을 너무 잘 들어주는 것 같았다. 그러지 않기로 했다.

드뷔시의 피아노를 위한 베르가마스크 모음곡 네 개의 모음곡 가운데 세 번째 곡 달빛 보내드렸습니다. 조성진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요. 작가 김종완의 책 밤과 꿈과 기분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가끔은 어제의 기분이 오늘까지 이렇게 길게 따라올 때가 있죠. 어제 들었던 말, 뭐 어제 내가 했던 후회, 어제 내가 받은 상처들이 마치 오늘의 나까지 규정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글을 읽다 보니까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와 완전히 같은 사람일 필요는 없다는 생각도 드네요. 어제보다 좀 가벼워도 되고 좀 다르게 살아도 되고 어제 붙들고 있던 마음을 오늘은 좀 내려놓아도 괜찮다는 것. 뭐 물론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나에게 건네준 것들 가운데 그대로 가지고 와야 할 것도 있겠죠. 하지만 이미 지나간 감정에 오늘까지 끌려다닐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는 어제의 나에게서 조금 자유로워져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의 나에게는 조금 더 다정한 마음을, 좋은 마음을 건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엔 호돌이 친구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 신청곡입니다. 이런 사연 함께 주셨는데 매일 눈 뜨면 제일 먼저 화초에 물을 주는데도 못 봤네요. 지난주 내내 햇빛이 따스하고 기온이 높아서 그랬는지 어느 순간 쑥 올라왔어요. 제 뒤에서, 제 옆에서, 제 앞에서 화초들은 몰래몰래 쑥쑥 자라고 있습니다. 2021년에 이사하고 일주일 후 제게 선물로 온 금전수. 5년째 함께하며 정글이 될 것만 같네요. 원숭이라도 데려다 놔야 할까요? 아, 재밌습니다. 아, 또 식물 키우는 거 맛들리면 정말 금전수는 또 워낙에 생명력이 강한 식물이라 잘 자라잖아요. 물 한참 안 주면은 이따가 조금 쭈글쭈글해져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정말 한참 안 줬네 이러고서 주면 또 금방 다시 건강해지고 정말 얼마나 이쁜 강아지 같은 식물인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 호돌이 친구님이 신청하신 곡 듣겠습니다. 로시니의 고양이 중창, 파리나무 십자가 합창단의 노래입니다.

아유, 너무 재밌는 곡이죠. 로스니의 고양이 중창 미야오 미야오. 파리나무 십자가 합창단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참 기발한 것 같아요. 음악가들이. 자, 이어지는 순서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입니다. 저의 피아노 앨범 소품집 Remember Vienna 전곡을 함께 듣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가운데 브람스의 음악을 듣는 차례입니다. 브람스의 인터메조, 원래는 드라이 인터메티, 세 개의 인터메조 해서 OP117이라는 작품 번호로 묶은 소품집인데요. 그 가운데 첫 번째 곡 오늘 듣습니다. 브람스는 이 작품들, 인터메조, 세 개의 인터메조를 두고 나의 슬픔의 자장가, Wiegen Lieder meiner Schmerzen, 내 아픔의 자장가,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죠. 그래서인지 이 음악에는 누군가를 재우는 듯하게 조용히 흔들어주는 온기, 그러면서도 그 이면에 스며있는 깊은 고독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특히 오늘 들으실 1번은 스코틀랜드 민요에서 가져온 선율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아주 아주 먼 기억 속에서 들려오는 노래처럼 따뜻하면서도 어딘가 아련하고 쓸쓸한 울림을 남깁니다. 이 브람스의 후기 작품들, 뭐백 몇십 번 쓰는 이 피아노 작품집들이 116, 환상 모음곡 117, 이 간주곡 모음곡 118과 119, 클라비슈티케 모음곡들이 정말 아름답고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꿈 가운데 하나가 이 작품들을 모두 앨범으로 녹음하는 건데요. 자, 브람스 말년 특유의 절제와 깊이가 가득 담긴 음악, 김정원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들어보시죠.

브람스의 인터메초 1번 일렛장조 작문호 117 가운데 1번이었습니다. 김정원의 피아노 연주였어요. 평화롭고 따뜻한 듯하면서 살짝살짝 고독함이 느껴지는데 2번은 이제 단조로 변하면서 훨씬 더 슬픔이 구체화된답니다. 8513번님 사연입니다. 모내기 해야 되겠어요. 벌써 이렇게 컸네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논바닥에 클래식이 가득히. 모들도 기분 좋겠죠? 하셨습니다. 이야, 이 모들이 아주 고급스럽게 자라겠네요. 네. 그리고 식물 키우시는 분들, 우리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클래식 음악과 함께 하면요. 훨씬 더 이쁘게 착하게 잘 자랄 거예요.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3: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4: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5: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0: 싫어.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2: 수원 세븐테마 밀리언 쇼. 7가지 테마로 스포츠, 골프, 레저관, 홈리빙, 명품 가구, 가전생활용품, 뷰티, 아이디어 제품, 핸드메이드 등 7가지 즐거움. 5월 14일부터 18일까지 수원 컨벤션 수원 세븐테마 밀리언 쇼.
3: 자, 오늘 1부 끝곡으로는 이 곡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바이올린 콘첼토들, 바이올린 협주곡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도 아주 좋아하는 협주곡이기도 하지만 제가 바이올리니스트들이 물었을 때 제일 많은 답변이 이 협주곡을 가장 좋아한다는 답이었습니다. 바로 베토벤의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작품은 61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만원 트로포 보내드립니다. 헬릭 쉐링의 바이올린, 베르나르드 하이팅크까지 위한 암스테르담 콘서트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리고요. 1부 끝곡입니다. 저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돌아올게요.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비대 살 땐
2: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1: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2: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3: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4: 뉴바오미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5: 뉴바옴
4: 운동할 때도
5: 뉴바옴
4: 장 건강에도
5: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4: 뉴바옴
6: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7: 구스 팔로 셀러스
6: 주문이 늘어 관리가 어렵나요? 그럼 당연히
7: 구스 팔로 셀러스
6: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7: 구스 팔로 셀러스
8: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9: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고마워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0: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2부 첫 곡은 이은상 씨 홍난파곡 사랑, 소프라노 형진미의 노래로 보내드렸고요. 이 곡은 남영란 님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알로에는 많습니다. 하지만 23년 연속 세계 인류 상품은 오직 하나입니다. 50년을 알로에와 함께 걸어온 유니베라. 정직한 원료, 과학적 효능, 그리고 시간이 만든 신뢰. 대한민국 알로에 유니베라.
2: 돌아온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땀 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3: 방탄꼭지 에어니플.
4: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5: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6: 도대체 어떻게?
7: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8: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0: 서민의 세금 지킴이 만나요.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이번 주 아름다운 당신에게 저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1900년에 창단된 빈 심포니 내한 공연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페트로 포펠카가 지휘하고요. 아나스타샤 코베키나의 첼로 협연으로 드볼작의 첼로 협주곡 그리고 교향곡 9번 신세계로부터를 연주합니다. 5월 25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롯데 콘서트홀입니다. 마포아트센터 마티네 콘서트 맥모닝 콘서트가 열립니다. 콘서트 가이드 피아니스트 김용배의 해설, 여자 경이 주의하는 오케스트라 M의 연주로 림스키 코르사코프의 세헤라자데, 로드리고의 네 대의 기타를 위한 안달루시아 협주곡 등을 들려줍니다. 5월 27일 수요일 오전 11시 마포아트센터 아트홀 맥입니다. 서울시립교향악단 공연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지휘 마르쿠스 슈텐츠, 바이올리니스트 바딤 글루즈만의 협연으로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월턴의 교향곡 1번을 연주합니다. 5월 28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롯데 콘서트홀입니다. 끝으로 첼리스트 박유신, 피아니스트 한지호의

듀오리스트 에틸리입니다. 슈만의 환상 소곡집 그리고 브람스의 바이올린 소나타 1번 비의 노래를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편곡 버전으로 들려줍니다. 5월 29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챔버홀입니다. 공연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요. 공연 제목과 함께 반드시 본인 성함을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차이콥스키의 오페라 예프게니 오네긴 가운데 폴로네이즈, 제임스 레바인이 지휘하는 슈타츠 카펠레 드레스덴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1554번님 사연인데요. 새벽 근무 마무리하면서 간단한 아침으로 샐러드랑 차 한 잔의 시간을 누리면서 오늘의 삶을 계획해봅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아, 샐러드와 차 한 잔. 아유, 아침으로 너무 좋은데요. 자, 계획. 저도 좀 계획 좋아하는 편인데 오늘의 삶. 그래도 대략 계획해놓으면 훨씬 더 편리하시겠죠? 자, 이번엔 효원이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이 신청곡 보내오셨네요. 지난 토요일 14살 이주원 군이 금난세 뮤직센터에 와서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 1번을 연주했는데 나이에 비해 쇼팽의 서정성을 어찌나 잘 표현하던지요. 나중에 보니 정원님을 사사한다고 되어 있어 역시나 했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셨군요. 네, 우리 이쁜 꼬맹이 14살 이주원 군. 얼마 전에 미국에서 힐튼 헤드 국제 콩쿠르에서 당당히 우승을 차지한 아주 영재 친구인데요. 음악을 아주 좋아하는 친구고 여러분들에게 많은 음악을 선물해 줄 수 있는 훌륭한 음악가로 자라나기를 저도 응원하고 있습니다. 아유, 그 연주 함께해 주셨군요. 신청해 주신 곡 함께 듣겠습니다.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 1번 2단조 작품번호 11 가운데 2악장 로만체 라르게토 함께 듣죠. 크리스티안 티멀만의 피아노 그리고 카를로 마리아 줄리니가 지휘하는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 1번 2단조 작문호 11 가운데 2악장 로만체 로망스 라르게토 크리스티안 지메르만의 피아노 카를로 마리아 주일리니가 주연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연주였습니다. 이 지메르만이 이 쇼팽 피아노 협주곡을 젊었을 때 이건 아주 젊었을 때는 음반이고요. 이후에 또 나이 들어서 한번 본인이 직접 지휘하면서 다시 한번 녹음을 했죠. 어떤 분들은 역시나 더 이렇게 성숙해진 연륜을 가지고 녹음한 게 더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젊었을 때 조금 뭔가 더 머리는 좀 더 간단하고 더 생동감 있게 연주한 젊었을 때 뭔가 더 좋다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취향의 차이겠죠. 이렇게 여러 시기에 걸쳐서 같은 곡을 또다시 한번 녹음하는 것도 피아니스트로서 참 음악가로서 재미있는 작업인 것 같아요. 저도 쇼팽의 발카로를 20대 때 첫 음반에 녹음하고 얼마 전에 또 40대를 거의 보내면서 다시 한번 녹음했는데 두 연주가 굉장히 많이 달라서 스스로도 재미있었습니다. 또 듣다 보니 옛날에 친 게 더 잘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나이 들어서 친 게 성숙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 When I Fall in Love 듣겠습니다. 크리스 보트의 트럼펫 연주로 함께하죠.

When I Fall in Love, 크리스 보티의 트럼펫 연주였습니다. 제 트럼펫도 참 매력적인 악기예요. 이렇게 솔로 멜로디 부를 때는 이게 금관이어서 막 그냥 빵빵빵 할 것 같은데 또 굉장히 아련하고 우수해져진 소리도 내고 아주 분위기 있는 소리도 내고 아주 매력적인 악기예요. M스타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 사연 주셨는데요. 와이프는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저는 청소를 하면서 아름다운 당신에게를 들어요. 이 시간이 참 소중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CBS가 보이는 목동에서 듣고 있으니 같이 호흡하며 듣는 느낌도 들고요. 사연 읽어주시면 와이프에게 작은 추억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내오셨네요. M스타라는 닉네임 듣고 우리 와이프분이 바로 아, 내 남편이다 알아보실지 모르겠어요. CBS 우리 방송국이 보이는 곳에서 듣고 계시다고요? 제가 지금 창밖을 보면서 저기 계시려나 하면서 한번 보는데요. 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CBS 사랑해 주시고 그중에서 아름다운 당신에게 제일 많이 사랑해 주세요. 자, 이어지는 곡은 욕심쟁이라고요? 자, 이어지는 곡은요. 프리드리히 시셸 로렐라이 듣겠습니다. 익숙한 노래죠. 빈소년 합창단의 노래로 함께 듣죠.

프리드리히 실처의 로렐라이 보내드렸습니다. 빈 소년 합창단의 노래였습니다. 제임스 킴이라는 닉네임 쓰신 분인데요. 화물차 운전이 올해로 벌써 7년 차가 되었다. 이 일을 시작하면서 새롭게 변한 것 중 한 가지가 하루 종일 라디오를 듣고 다니는 거다. 출근해서 거래처 납품할 제품 적재하고 고속도로를 들어서면 항상 CBS 음악 FM의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라는 클래식 음악 방송이 나와 함께 동행한다. 클래식 음악은 아주 오래전 음악 감상실에서 쓴 커피 마시며 우아하게 들었던 것이 처음이었는데 이렇게 매일 운전하면서 차 안에서 듣는 것도 아주 좋다. 올해 처음으로 공연에 당첨이 되어 아내와 예술의 전당에 다녀왔다. 앵콜이 끝난 후 나도 모르게 울컥해서 브라보를 외치고 말았다. 옆에서 아내가 옆구리 쿡 찌르며 조용히 하라는 눈짓을 주었지만 주체할 수 없는 벅찬 감정을 어쩌란 말이냐. 아 정말 아름다운 날이었다. 이렇게 사연을 보내오셨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워낙에 뭐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셨네요. 그 옛날 오래전 음악 감상실에서도 들으실 만큼 매니아신데 또 이렇게 방송 통해서 다시 만났으니까 좋으시죠. 아내분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고 오신 것 같아서 공연 선물 드린 저희도 너무너무 뿌듯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공연 많이 많이 다니시면서 음악 클래식 음악 사랑 더욱더 깊게 키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공연도 한번 오세요. 자 이번엔 4209번님의 신청곡입니다. 요즘 베토벤의 비창소나타 2

짝짝 연습 중인데 신청해요 하셨습니다. 아, 요즘 이렇게 전공이 아니지만 취미로 배우시면서 내가 좋아하는 곡 하나 잘할 때까지 연습해야지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꽤 계세요.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빗장 소나타 2악장 쉽지 않죠. 오른손에 멜로디 레가토 신경 쓰시고요. 그리고 멜로디와 또 중간에 나오는 화성과의 밸런스가 잘 맞아야 되니까 탑 멜로디 잘 들리게 중간에 내성은 조금 작게 이렇게 치시면서 연습하십시오.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8번 C단조 비창 작문호 13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칸타빌레 루돌프 부흑빈더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0: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8번 C단조 비창 작품으로 13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칸타빌레 루돌프 부흐빈더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우리 4209번님 뭐 더도 말고 한 부흐빈더 정도 칠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소중한 순간을 함께하는 한스케이크에서 모바일 상품권,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젤, 지니더 바틀에서 아쿠아 봉봉과 어린이 전문 스킨앤바디케어 아임나러 베이비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밀을 드립니다.

0: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1: 잘 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2: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1: 하이퍼스.
3: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4: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3: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4: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무쳐봐. 진짜 맛있어.
3: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1: 유동 골뱅이.
5: 잘 돌아갑니다.
6: 잘 돌아갑니다.
7: 잘 돌아갑니다.
2: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8: 좋다, 너무 좋다, 참 좋은 여행.
9: 경험한 분들의 한결같은 추천. 전 세계 7천여 개의 여행 상품 중에서 당신도 골라보세요.
8: 이제 여행 갈 때마다 찾을래요. 참 좋은 여행.
10: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11: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12: 원금 손실 유의 투자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3: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14: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출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5: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16: 단지 앞

0: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1: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2: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3: 최강희의 영화음악을 진행하는 최강희입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감동을 그대로 이어서 잠시 후 11시에 만나요.
4: 자, 오늘 마지막 곡은 아우 멋진 곡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재즈인가? 이것은 클래식인가? 조지 걸신의 랩소디 인 블루 준비했고요. 앙드레 프레빈, 워낙에 클래식 아티스트지만 재즈 연주에도 능한 뮤지션이죠. 프레빈이 직접 피아노 연주와 지휘를 함께했습니다. 피츠버그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함께 연주하고요. 오늘 끝곡으로 듣습니다.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사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사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사원 에드피아
2: 성공 보물 역시 사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사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0: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1: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2: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3: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4: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5: 판촉물
4: 고려기프트
5: 답례품
4: 고려기프트
5: 기념품
4: 판촉물을 고려하라
3: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다큐 영화 미야자키 하야오의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는 애니메이션 장인 미야자키 하야오의 일상을 가까이서 담아냅니다. 아카데미를 두 번이나 수상한 거장이지만 미야자키 하야오는 여전히 마음대로 그어지지 않는 연필선 하나에 절망해요. 그렇게 팔순을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흔들리지만 매일 책상 앞에 앉는 거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화의 목덜미를 잡혀 도망칠 수 없다.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에서 미란다 편집장도 비슷한 말을 하죠. 달라진 환경과 나이에 밀려 미란다의 위상은 예전 같지 않지만 그녀는 말해요. 그래도 여전히 이 일이 좋은 걸 어떡하냐고요. 여러분도 목덜미 콱 잡혀도 행복한 하나 마음에 품고 살고 있으신가요? 최강희의 영화음악 시작할게요.

0: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오늘의 첫 곡은 미야자키 하야오의 2004년 작품이죠. 하울의 움직이는 성 중에서 들으셨습니다. 인생의 회전목마. 스튜디오 지브리에서 바람이 분다를 만들 때 4초짜리 영상을 만드는데 세상에 1년 3개월이 걸렸다고 하잖아요. 4초짜리 영상을 만드는데 CG 없이 1년 3개월. 그 시간을 고스란히 들여서 4초짜리, 어떻게 보면 가로 열고 마음에 드는 장면을 만든 거죠. 그럼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어느새 85이 되셨더라고요. 네, 우리 생각에 저 정도 거장이면 몇십 년 동안 그림 그렸으면 그냥 눈 감고도 쓱쓱 그릴 것 같은데, 완벽주의자의 장면 하나하나 정상을 다 하는 건 알았지만 새삼 감탄하게 되죠. 네, 그러니까요. 이런 완벽주의. 근데 또 이게 또 좋은 거잖아요. 미란다 편집장도 그렇고 이 일이 너무 좋다잖아요. 영화의 목덜미를 잡혀 도망칠 수 없다잖아요. 그걸 해내야 뭔가 뇌든 마음이든 뭔가가 행복한 거잖아요. 또 근데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완성된 무언가의 예술 작품으로서 또 감동을 누리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도 사는 이야기 듣고 싶은 영화 음악 보내주세요. 오늘 퀴즈는 잠깐 쉬고 금요일에 선물 더 많이 드려볼까 합니다. 사는 이야기 듣고 싶은 영화음악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메시지 번호 샵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최영음 인스타 공식 계정 CBS 무비도 놀러오세요. 인스타나 네이버에서 최강희의 영화음악 검색하시면 바로 오실 수 있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2: 경리.

0: 시키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2: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1: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2: 왕타 칫솔
1: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3: 시원해.

0: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돌아온 방탄꼭지.
2: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1: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2: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1: 땀 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2: 방탄꼭지 에어니플.
3: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

수원 세븐테마 밀리언쇼 7가지 테마로 스포츠 골프 레저관 홈리빙 명품 가구 가전생활용품 뷰티 아이디어 제품 핸드메이드 등 7가지 즐거움 5월 14일부터 18일까지 수원 컨벤션 수원 세븐테마 밀리언쇼.

아름다운 두 곡 들었습니다. 리얼 페인 중에서 쇼팽의 녹턴 2번. 각종 영화제에서 남우주연상을 받은 키에란 컬킨의 연기가 참 인상 깊었죠. 맥컬리 컬킨의 동생이기도 한데요. 네, 보셨나요? 저는 꽤 재밌게 봤는데 또 5월하고 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 사촌 둘이 굉장히 다른 사촌 둘이 여행을 하잖아요. 이어서 러브 어페어 아네트와 워렌을 위하여였습니다. 주인공 이름은 테리와 마이크인데 싶을 텐데요. 맞습니다. 아네트와 워렌은 두 주연 배우 아네트 베닝과 워렌 비티죠. 아네트 베닝과 워렌 비티는 러브 어페어에서 막 결혼한 신혼부부였는데요. 엔니오 모리코네가 축복하는 의미로 곡을 선물한 거래요. 의미를 알고 들으면 더 애틋하게 다가올 것 같아요. 안내님, 항상 듣기만 하다가 첫 로그인입니다. 첫사랑처럼 떨리네요 하셨어요. 반갑습니다 하셨습니다. 이 사연이 되게 첫사랑 같네요. 감사합니다. 6988님. 전 결혼 32년 만에 홀로 제주 한 달 살이 중입니다. 이제 9일 남았는데 너무너무 아쉽고 아예 제주에서 살고 싶어요. 날이 좋으면 나가고 날이 안 좋으면 콕 박혀 뜨개질하고 남편이 잠깐 머물다 갔는데 애틋해지네요. 한 번쯤 이렇게 떨어져 살아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하셨네요. 아 그래요? 네. 그쵸. 서로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어서 더 좋다면 너무 좋죠. 네, 하지만 다시 이렇게 붙어 살아야죠. 저는 붙어 살아야 된다 주입니다.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시군요. 제주 너무 좋죠. 또 저는 제주에 대한 인식이 진짜 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한때는 정말 외국 같은 곳, 우리나라지만 좀 다른 곳이라는 느낌이 들다가 좀 근데 또 이효리 씨도 가고 하면서는 또 되게 유명한 곳, 또 많은 사람들이 찾는 그런 휴양지 여행지 갔다가 또 어느 순간부터는 사람들이 많이 헤쳐놓고 쓰레기를 많이 버리고 가는 그런 아픈 곳이라고 느껴지다가 요즘에는 또 제주가 또 그렇게 환경운동을 열심히 제주시 자체에서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또 환경에 관심이 많잖아요. 네, 자체적으로 애를 써서 또 제주를 깨끗하게 만드는 운동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또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바뀌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드는 것 같아요. 네, 제주에 관한 보고를 자주 보내주세요. 노래 듣겠습니다. 미스터 앤 미세스 스미스 중에서 에어서플라이 메이킹 러브 아웃 오브 나띵 앳 올 그리고 보헤미안 랩소디 중에서 퀸의 Somebody to Love 듣겠습니다.

퀸의 Somebody to Love에 이어서 맘마미아, 메릴 스트립과 아만다 사이프리드가 부른 Sleeping Through My Fingers 들으셨습니다. 조현재님, 엄마랑 딸이랑 이 노래 들으면 늘 엄마 생각이 나요.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맞아요. 저도 뮤지컬로 맘마미아 처음 봤는데 보면서도 이때가 가장 뭉클했어요. 노래 가사에 이런 내용 나오잖아요. 가방을 메고 학교 가던 내 작은 아이가 언제 저렇게 컸을까 하는. 전 엄마가 되어보지도 않았는데 와, 왜 그런 애틋함이 알 것 같죠? 늘 달려가는 아이 뒤에서 묵묵히 그 뒷모습을 지켜봐주던 우리 엄마 아빠. 그때 미처 몰랐던 따뜻한 눈길들. 아, 그래서 나이가 들면 철이 든다고 하는 건가 봐요. 또 엄마 나이가 되고 아이를 낳고 그러면 진짜 부모 마음을 더 잘 알겠죠? 아, 너무 감사합니다. 그죠? 5월의 달, 가정의 달, 최강의 영화음악 함께하고 계십니다. 진짜 가정의

달 놓치지 마시고 감사 인사도 보내보고 사랑하는 부부끼리 표현도 해보고 네 이렇게 사랑 가득한 그런 가정의 달 됐으면 좋겠습니다. 카르페디엠 16님, 전 가끔 새벽에 식구들 몰래 한강이나 남산까지 차 끌고 다녀올 때 있어요. 고요한 밤에 엔진 소리와 음악 소리, 바람 소리 들으면 운전만 해도 가슴이 탁 트여요 하셨습니다. 그 느낌이 여기까지 전해지는 것 같아요. 인간 중독 중에 듣겠습니다. 테시마오이 더 로즈, 어바웃 타임 중에 듣겠습니다. 엘리 굴딩, How long will I love you?

지연 여인 로이 오비슨의 프리티 우먼 5123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요즘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아 산에 오르고 나를 돌아보고 위로하는데 최영음 들으며 걸으니 지치지 않고 힘이 나네요. 멀리 부산에 있는 나의 영원한 친구 신랑에게도 안부 전해봅니다. 신랑과 주말에 만나면 영화 보며 데이트하고 싶어요. 신청곡 가능하다면 프리티 우먼에 나오는 쇼핑신 때 흘러나온 경쾌한 음악도 부탁드려요 하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최영음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머시드림에서 프리미엄 동충하초 누룽지와 현미새우칩 세트, 올바이오에서 피부장벽 개선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동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공방 드립앤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관 MC네마에서 영화 티켓, 도서출판 작가에서 월간문화전문지 쿨투라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서울사.

0: 아니고 입학 지원에서 달라져.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0: 저축은행.
1: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2: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0: 저축은행.
3: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4: 콜레스테롤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5: 노무법인 폐
4: 1544-7575.
6: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7: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8: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9: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10: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11: 새벽밤 김치,
10: 새벽밤 제조, 새벽 판매.
12: 절세의 왕 절정.
13: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14: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13: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5: ISA는 삼성증권이다.
16: 투자 전 상품 서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17: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18: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9: 우리 회사에 꼭 맞는 솔루션 뭐 없을까?
20: 아이캐스트에서 찾아보세요.
19: 1인 사장님이라면
20: 얼마?
19: 경리회계는
20: 얼마? 경리
19: 재고, 유통, 생산, 건설 관리는
20: 얼마예요?
19: 인사, 근태, 급여 관리는
20: HR365.
19: 우리 회사 맞춤 솔루션은 아이캐.

0: 얼마나 좋은데요?
1: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0: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3: 최강의 영화음악, 오늘의 끝곡입니다.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중에서 성시경, 너의 모든 순간이에요. 이거 들으면서 저 인사드릴게요. 내일에서 만나요.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2: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1: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3: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4: 뉴바오미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5: 뉴바오
4: 운동.

0: 해도 뉴바움
1: 장 건강에도
0: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 기능 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1: 뉴바옴
2: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3: 구스 팔로셀러스
2: 주문이 늘어 관리가 어렵나요? 그럼 당연히
3: 구스 팔로셀러스
2: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3: 구스 팔로셀러스.
4: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미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미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5: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공허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소리 소문도 없이 사라졌던, 그렇게 잊혀졌던 작품들이 어느 날 갑자기 큰 인기를 얻을 때가 있죠. 세상으로 나오라고 사람들이 손을 잡아 끌어요. 우린 이걸 역주행이라고 부르죠. 그 시절엔 미처 몰랐는데 시간이 흘러 뒤늦게 가치를 알아보게 되는 것들. 여러분에게도 나만의 역주행이 있으신가요? 뒤늦게 화제가 된 다양한 역주행 작품들을 보면서 안심이 되기도 해요. 인생에는 이렇게도 가고 저렇게도 가는 여러 갈래의 길이 있구나. 꼭 그때만이 정답은 아니구나 싶어서요. 세상에 나온 기적들은 알고 보면 다 그만한 버팀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지금은 아니어도 언젠가는 빛을 발할 나만의 잠재력, 내 노력, 언젠가 이 그늘 밑에서도 꽃필 날이 있을 거다 믿고 싶어집니다.

0: 하현우 돌덩이로 이소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시작했습니다. 나만의 역주행. 역주행. 그래요. 그런 곡들 꽤 있었었잖아요. 그죠? 그 팀 롤리 롤리 롤리 롤리 롤리 롤리 롤리 롤리 롤리 롤리 위아래 위아래 위위아래 맞아. 브레이브 걸스 위아래 위아래 위아래 위아래 위아래 위아래 EXID 맞나? 그래. 그런 친구들. 시스타도 역주행을 했어요? 그거는 시스타 나왔을 때부터 잘 됐던 것 같은데. 열만에서 며칠 전에 들은 노래가 너무 좋아서 찾아보니까 2009년 노래더라고요. 그 곡이 지금 제 안에서 역주행이에요. 그 곡은 지드래곤의 소년이여입니다. 현정님. 우리 이 곡 들었나 봐요? 제 라디오 잘 안 들어요. 귀가 아파가지고. 무조건고님은 요즘 영화 때문에 맞아요. 저도 이거 볼 건데 마이클 잭스 노래 차트에 있네요. 예전 우리 세대 빌리진 다시 들어도 좋아요. 아니 계속 뭐 찾아보지 않더라도 마이클 잭슨의 옛날 영상들 이렇게 쇼츠로 계속 뜨는데 보고 보다 보면은 참 너무나 아름다운 마이클 영화로라도 그 조카라죠? 그 하신 분이 우리 애들은 요즘 포켓몬 다시 열심히 잡고 있어요. 30주년이에요. 휩시바님. 아니 나 몰랐는데 포켓몬 그거 빵 하고 이런 게 98년도에 초딩이들한테 유행이었던 거라더라고요. 나 그때 대학 입학했는데 말이죠.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1: 숭실 사이버대에서 숭실력자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숭실력자 내 실력이 숭실전으로 쏴 쏴 숭쏴 실전형 커리큘럼 숭실력자 숭쏴 여기는 숭실 사이버대.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5: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7: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싱크볼.
6: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7: 백조싱크.
8: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9: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여기가 뉴욕입니까?
4: 이곳이 파리입니까?
3: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4: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5: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너무 좋다 참 좋은 여행.
6: 경험한 분들의 한결같은 추천. 전 세계 7천여 개의 여행 상품 중에서 당신도 골라보세요.
7: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8: 네.
7: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8: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7: 맥스 안 터져요.
9: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7: 맥스 안 터져요.
10: 잘 돌아갑니다.
11: 잘 돌아갑니다.
12: 잘 돌아갑니다.
13: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14: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15: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14: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15: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14: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16: 유동 골뱅이.
17: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듀스 굴레를 벗어나 노스텔지어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EXID 위아래 브레이브걸스의 롤린까지 역주행으로 여러분 잠깐만요. 들어봤어요. 3012님 역시 역주행 띵곡 덕분에 신나요. 내가 해놓은 것들 중에 뭐 그때는 인정 못 받았다가 나중에는 인정받는다던가 뭐 묻어두었던 것들이 갑자기 이렇게 돈이 되어 돌아온다던가 뭐 이런 거 있죠. 그것도 역주행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어떤 기분이 들까? 저는 데뷔하자마자 잘 되었기 때문에 잘 모르거든요. 그러나 이제 또 그 이후로 아무런 사고를 치지 않았지만 문어가 자숙하듯이 자숙되어 있거든요. 저 보러 역주행하라 그러면 이제 가장 최근에 냈던 천왕성이 인간이 천왕성으로 갈 수 있는 그날 즈음에라도 그러니까 몇 세대를 걸칠지 모르겠죠. 그때 이제 드디어 인류는 천왕성에 발을 디디어 씁니다. 이렇게 나올 때에 제 노래가 BGM으로 딱 깔리면서 몇천 년 전에 이런 가수가 있었다고. 2793님 언니 물리치료실에서 일하는데요. 엄마가 오늘 물리치료 받으러 오셨어요. 근데 다른 환자분들 계속 얘가 제 딸이라고 그분들이 묻지도 않는데 여러분 원래 안 물었는데 얘기해야 진짜 엄마인 거예요. 진짜 어른은 그렇다고요. 묻지 않았는데 자꾸 얘기하는 게 진짜 어른이에요. 하, 얼굴이 화끈거려요. 창피해. 이따 엄마랑 점심 함께 먹으려고요. 엄마, 말 그만하고 가만히 누워서 물리치료 받읍시다. 제가 커피 두 잔 드릴 테니까 그냥 엄마의 하나의 또 치료 방법이에요. 그리고 우리 딸내미 여기서 일하는 거 자랑스러워 하시는 건데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그럴 수 있지만 효도한다 생각하고 이것도 치료라 생각하고 에이 또 그러신다 이러면서 이렇게 하고 아유 근데 쉴 때 좀 쉬시는 게 좋긴 해요. 어머니 듣고 계시나요?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8583님의 신청곡 오혁소녀 조지 처음 보는 나 4803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가만 내버려두지를 않아. 덕수궁 돌담길에 관련된 노래는 정말 왜 이렇게 많은데, 근데 다 좋아요 노래가. 희한하게. 그러니까 광화문 그 일대에 광화문이랑 덕수궁 돌담길을 계속 전 국민이 거기에 저기 추억이 다 있어야만 하잖아요. 그래서 그 노래들은 근데 또 들어보면 다 너무 좋아요. 유나 10cm 덕수궁 돌담길의 봄. 그러면 이제 여름 가을 겨울 다 내시면 되겠어요. 자전거 탄 풍경 서영은 그렇게 너를 사랑해. 2691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그 중에 제일은 이수영의 광화문 연간이라. 김현정님이 그렇죠. 수영님 DJ하고 계셨군요. 반가워요. 퐁당퐁당님 오늘 그럼 처음 들으시는 거예요? 커피 일단 잡숫고 햇수로는 10년 제가 38세에 왔거든요. 그래 48이야 사실은. 38세에 와서 48세가 됐거든요. 근데 오늘 아셨다니 참. 3384님 20살 딸과 점심 먹으며 듣는데 딸이 그러네요. 오늘 선곡 뭐냐고 추억 돋는다고. 평범한 일상이 감사하죠. 최고 감사해요. 수영 씨랑 같이 하니 더 추억이 될 듯. 커피 두 잔 드릴 테니까 20살 TTL. 저희 20살 때 진짜 TTL이 있었거든요. 그 누구야 그 눈 동그란 친구. 우리 그 성함이 임은경 맞나? 성냥팔이 소녀의 재림 영. 그 얼굴 창박하게 하얗고 머리 우리 내가 했으면 까치진 머리인데 아무튼 그 되게 그런 머리 딱 하고 20살에 어쩌고 TTL. 20살 돼야 쓸 수 있었다고 TTL을. 그 전에는 안 됐다고. 지금도 있나요? 모르겠네. 0042님 오늘 출근도 언니와 함께. 언니 목소리 못 들으면 출근에 힘이 안 날 정도예요. 23살도 좋아하는 언니. 진짜 23살이에요? 0042님? 진짜. 커피 드릴게요. 간혹 20대의 청년들이 저를 알고 또 좋다라고 하고 이럴 때에 정말 미래가 밝다. 박지연 보고 싶은 날엔 임근영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0: 도심지 공사 전문 비싸난 건설.
1: 도심지 공사 알아서 척척 잘하는 곳 어디 없나?
2: 도심지 공사는 달라야 하니까 빌사남 건설에 맡기세요. 빌딩 신축 리모델링까지 복잡한 도심지 공사는 도심지 공사.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3: 경동하우징 40여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1: 빌딩앤 리치.
3: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1: 빌딩앤 리치.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4: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2: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육배?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육배.
3: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4: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3: 1등을 책임지는 1등
5: 하이엠솔루텍.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6: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7: 수원 세븐테마 밀리언쇼 7가지 테마로 스포츠 골프 레저관, 옴니빅, 명품 가구, 가전생활용품, 뷰티, 아이디어 제품, 핸드메이드 등 7가지 즐거움. 5월 10일

0: 14일부터 18일까지 수원 컨벤션 수원 세븐테마 밀리언 쇼.
1: 98년생 김준형이 너 까부를 거야. 나 98학번이라 했지. 저도 어쩌다 보니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035 98년생 김준형이 곤장 한 대다. 유정석 질풍가도 김병수님의 신청곡 듣고 2부 올게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자두 김밥 0707님의 신청곡 들려드렸는데 자두 씨가 요즘에 신곡 냈어요. 말 제가 신청해 놨는데 왜 빨리 안 해주나요? 응? 이렇게 우리들 보러 옛날 가수들 보러 새 음반 내주세요. 신곡 내주세요. 냈다고 냈다고 틀어줘야 말이지. 틀어주지도 않고 말이야. 여러분 자두 씨의 신곡 말.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렇게 했는데 나는 몰라요. 뭐 이런 거 있어요. 좋아요 노래. 뮤비도 되게 귀엽고.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12시에 만납시다. 선물은요. 한우가 이 정도는 돼야지. 강재원 팜스에서 드리는 한우 한돈 세트. 마임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 케어 앤드 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 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드립니다.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고양시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 보러 왔단다. 2026 고양 국제 꽃 박람회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일산 호수공원에서 우리의 추억을 담은 꽃들이 시간을 물들입니다. 2026 고양 국제 꽃 박람회. 고양.

5월 23일부터 5월 31일까지 우산시 고인돌공원에서 오해피 장밋빛 축제가 열립니다. 아름다운 조명으로 밤까지 빛나는 꽃내음 가득한 축제 속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세요. 지친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콜레스테롤.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0: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 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규는 단지 앞에.
0: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3: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4: AI도 생각지 못한 완전 새로운 치킨을 저 조정석이 소개합니다. 자담 부슐랭 치킨. 라면을 부셔만

0: 바삭한 튀김옷과 촉촉한 닭다리 순살의 소울뿌란 만남. 치킨이 라면을 부셨다. 자담 부슐랭 치킨.
1: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2: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마이티 마우스 에너지 장미진 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라붐 상상 더하기 조인 님이 신청해 주셨고 유엔 파도 카메오 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카메오 님이 수영님 화창한 좋은 날입니다. 벌써 더워요. 바다에 가고 싶어요. 매! 그 들어야겠다. 바다에 가고 싶으면 그 노래를 들으세요. 아, 아직은 가면 안 되겠구나. 매! 바다, 그래. 나중에 갈게요, 바다님. 이렇게 되게 있어요. 오늘 수영님 좋은 일 있으신 거죠? 네, 0609님. 오자마자 너무 좋은 소식을 들어서 오늘 너무너무 행복하고 정말 한 달 뒤가 너무너무 기다려지는. 그러게요. 오늘따라 유난히 큰 해피바이러스가 방송을 타고 전해지네요. 우리도 같이 즐거워해 줄 테니 밝히셔요. 밝혀라! 밝혀라! 밝혀라! 밝혀라! 엠바고래요. 엠바고래요. 엠바고라서 말씀을 못해드려요. 너무 한 달 뒤에 정말 좋은 일이라고 한 달 뒤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한 달 금방 가요. 인절미님, 군에 있는 큰아들한테서 이 시간에 전화가 깜짝 놀랐네요. 운전병이라 경기도 광주로 배차 지원 나갔다고 전화했대요. 날도 좋은데 아들 전화까지 받으니 행복 가득 충전됩니다. 나갔다가 어떻게 뭐 공중전화로 하셨을까? 어떻게 된 걸까요? 뜻밖의 전화 받고. 너무 기쁘신 우리 인절미님이 신청하신 피노키오 사랑과 우정 사이 김현식 내 사랑 내 곁에

아니, 그런데 여러분, 좀 여쭤볼 게 있는데, 돛바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좀 바늘이 굵은 걸 돛바늘이라 하나요? 집에 반지꼬리 이제 아들이 뭐 이렇게 뭐 줄여주고 뭐 이렇게 할때 했는데 다 바늘이 너무 얇은 거예요. 저도 그 뭐야, 바지가 사면은 이제 허리가 큰데 그동안 이제 대충 그거 있잖아요. 그거 뭐야, 단추 이렇게 뚝 해가지고 단추를 하나 더 달면 이렇게 엇갈려서 좀 하고 그러면 앞이 이제 우글우글한데 그게 비가 싫어갖고 뒤에를 이렇게 좀 바지 청바지 같은 거를 줄이고 싶은데 좀 두꺼운 바늘이 있어야 걔가 뚫고 왔다 갔다 이걸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돛바늘이라 하나요? 지금 빨리 사야 되거든요. 돛바늘. 매우 크고 굵은 바늘, 돗자리, 구두, 가죽 따위의 단단한 것이나 이불처럼 두꺼운 것을 꿰매는 데 쓴다. 놀랍게도 남자분이 보내주셨어요. 찾아봤구만. 아, 그럼 돛바늘 사면 되겠네요. 그러면 되겠네. 아, 요런 거는 꼭 여러분들한테 여쭤봐야 제가 봤을 때는 답이 노래 나갈 동안 미친 듯이 올라올 것 같아요, 지금. 아, 뜨개질할 때 마감할 때 써요. 몰랐네, 낭만바게트님. 뜨개질을 고등학교 때 해보고 안 해봐가지고. 로이스님, 저는 고3, 중3 남아

둘 학부형인데요. 얼마 전 큰애가 학교에서 졸업사진이랑 단체사진 찍는다고 컨셉을 오렌지족 스타일로 착장하고 갔어요. 아, 이게 코스프레가 된 세상이 됐어요. 근데 친구들 중에 엘사 컨셉으로 어깨 드러나는 탑드레스 입고 우람하게 나온 친구. 심슨처럼 보이려고 눈에 탁구공. 아, 안구를 포기했구만. 부착하고 머리와 얼굴에 노랑 페인트 칠을 했다고. 이야. 사진을 보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은 어디든 있다는 걸 다시금 느꼈네요. 중학생들은 안 그러는 것 같은데 고등학생 그 졸업사진들은 그렇게 저도 이번에 사진 찍을 때 뭐 안 해 그랬더니 정복 입고 와야 된대요. 또 집 우리 집 사람들이 원칙을 굉장히 중하게 여겨서 정복을 입어야 된다고 자기는 그래서 알았다고 그날도 내가 그거 바지 단 그거 다 그 올린 거 다 꺼내가지고 밑에가 이렇게 쭉 짜개져 있더라고. 그거는 이제 살짝 말아가지고 어? 감침질인지 뭔질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바느질을 해서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늘을 필요해갖고 하는데 내 바지 줄여야 되는데 돛바늘 맞다고 하시는군요. 뾰족한 두꺼운 바늘. 그러니까 그거를 뭐라고 쳐야 이렇게 수선집에 맡기면은 그 뭐라 해야 되지? 또 살이 찔 수가 있잖아요. 그러려면 또 그거를 똑딱이로 똑똑 해가지고 해야 되니까 대충 하려고. 요술 단추 그거 이제 앞이 우글우글해진다고요. 다 해봤다고요 제가. 잘 고쳐주시죠. 근데 수선집은 너무 깔끔하게 딱 고치면 다음이 없잖아요. 이게 사람이 허리가 어떻게 될 줄 알고 허리에 내일이 없으니까. 지평선님. 수영씨 아까 TTL 얘기했으니까 티아라 추신성의 타임 투 러브 TTL. 그러니까 이 노래 있었다니까요. 들어볼게요. 빅뱅 블루.

아, 그럴 줄 알았어요. 노래 나갈 동안 그냥 이거를 사라, 저거를 사라. 안 된다, 너는 안 돼, 너는 수선집에 맡겨라. 이러는데 또 제가 수선해야지 하려고 보면 밤이에요, 늘. 응? 밤이야. 내일 당장 입어야 돼. 나는 꼭또 우리 아들이가 항상

0: 항상 12시 다 돼서 엄마 이거 줄여줘. 얘는 자기 엄마를 너무 몰라. 근데 또 해야 돼요. 다음날 아침에 입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햅시바님이 이불반을 사면 된다고 하셔서 물론 이제 수선집에 맡겨야 될 거는 맡기지만은 또 이렇게 빨리 그 밤에 어떻게든 해야 되고 이럴 때는 이불바늘로 한번 해볼게요. 감사해요. 오늘 선곡 남편하고 싸우고 울적한 제 기분이랑 찰떡. 커피 두 잔 드릴게요. 4278님. 남편한테 하나 던져요.
1: 먹어!
0: 이렇게 하고 던져요. 오늘 처음 듣고 보네요. 너무 잼나네요. 쭉 들을게요. 뽀야 감자님. 커피 드릴게요. 앞으로도 계속 만나요. 엔믹스 헤비 세레나데.

0: 요즘 유산균? 바이크론 간유산균 세종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3: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연료선연료.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4: 슈가버블,
3: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5: 두꺼워봐 두꺼워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6: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5: 자매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7: 우리 회사에 꼭 맞는 솔루션 뭐 없을까?
8: 아이퀘스트에서 찾아보세요.
7: 1인 사장님이라면
8: 얼마?
7: 경리회계는
8: 얼마? 경리
7: 재고, 유통, 생산, 건설 관리는
8: 얼마예요?
7: 인사, 근태, 급여 관리는
8: HR365.
9: 우리 회사 맞춤 솔루션인 아이퀘스트.
8: 얼마나 좋은데요?
10: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11: 노무법인 폐
10: 1544-7575.
12: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13: 타왕 타왕타 시원해. 타왕 타왕타 상쾌해.
12: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13: 왕타 칫솔.
12: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14: 시원해.
15: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14: I love you.
15: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14: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15: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14: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16: 유유 제약.
17: 제약.

0: 국민의 세금 지킴이 만나요.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여기가 뉴욕입니까?
4: 이곳이 파리입니까?
3: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4: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5: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이은 한동준의 팬팝스 잠시 후 2시에 출발합니다.
6: 클론 김태영 사랑과 영혼 4483님의 신청곡 듣고요. 전 내일 올게요. 우리 내일도 12시에 만납시다.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비대 살 땐
2: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1: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2: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3: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4: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5: 뉴바옴
4: 운동할 때도
5: 뉴바옴
4: 장 건강에도
5: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4: 뉴바옴
6: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7: 구스 팔로 셀러스
6: 주문이 늘어 관리가 어렵나요? 그럼 당연히
7: 구스 팔로 셀러스
6: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7: 구스 팔로 셀러스
8: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 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 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9: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만나는 사람도 없어 하루하루를 외롭고 쓸쓸하게 보냈죠. 그때 외로움 안녕 120을 통해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0: 들었는데 내 말을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외로움을 이겨내는 큰 힘을 얻었답니다. 외로울 땐 전화주세요.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외로움 안녕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2: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버선발을 버선만 신고 신을 신지 않은 것으로 알고 계신데 원래는 맨발이라는 뜻입니다. 반가운 손님이 오면 버선발로 나간다는 말은 맨발로 뛰어나갈 정도로 반갑다는 의미죠. 매일 오후 2시에 갈매기 때 여러분을 버선발로 맞이하는 저 한동준은 오늘도 귀엽고 앙증맞은 양말을 신고 출근했습니다.

2026년 5월 13일 수요일입니다. 한동준의 FM팝스 첫 곡은 Treat Me Right. 팻 베네타의 노래 FM팝스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0: 동준호라고 하니 그거 아세요? 가끔 갈매기떼 여러분이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앞으로는 챗GPT에 물어보면 답이 나온다고 알려주세요. 아, 그래요? 챗GPT에 갈매기떼 여러분 얘기하면 나와요? 와, 대단하네. 그, 참 똑똑하네. 예. 5239번으로 저도 FM팝스로 CBS 출근했습니다. 그러셨어요. 자, 그리고 교통제보를 해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6010번으로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북천안 나들목 2km 못 간 1차선에서 3차선까지 대형 화물차하고 승용차 간에 사고가 나가지고 처리 중이라고요. 천안 나들목까지 지금 정체되고 있답니다. 버스 전용 차로도 통행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셨어요. 아, 그래요. 아, 하여튼 뭐 인명사고는 아니겠죠. 이 한참 막힐 때 이게 도대체 왜 막히는 거야? 하고 생각해 보면은 너무 안 막히던 그런 시간에 막히잖아요. 그러면 뭐지? 사고 났나? 이런 사고가 있는 거죠. 9520번으로. 야, 이거 어디, TV에 나온 거예요? 아, 그, 무슨 저, 고막 남친 가수, 뭐, 히트송이라고. 어제 모 방송에서 미소년 같은 이쁜 동준님 보고 찍어 보냅니다. 지금도 정감 가고 멋지지만 이땐 너무 예뻐요. 야, 귀엽네요. 이게 20대 후반 정도 될 거고 너를 사랑해 부를 때니까 이게 93년 정도 될 텐데. 와. 여기 댓글에 한동준 씨 목소리 옛날부터 너무 좋아하는 30년 팬이에요. 이 목소리로 아침마다 너를 사랑해라고 듣는다면 소원이 없겠네요. TV에 그 댓글이 나왔어요. 아, 고맙습니다. 좋은 추억거리를 주셨네요. 자, 오늘도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들과 사연들로 함께합니다. 헤임 미스터 DJ 투게스판 활짝 열려있고요. 문자 메시지 받습니다. 샵 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9390번 눌러주시면 되고요.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방송 들으시면서 선곡표 확인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전파가 닿지 않는 곳에서도 세계 어느 곳에 가셔도 레인보우만 있으면 CBS FM을 깨끗한 음질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응급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짧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우리들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득한 사회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숭실사이버대에서 숭실력자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1: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3: 새벽밤 김치,
1: 새벽밤 제조, 새벽 판매.
4: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5: 잘 돌아갑니다.
6: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7: 4월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0: 아침엔 드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 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1: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에릭 카르멘의 It Hurts Too Much, 베이시티 롤러스의 Rock'n'Roll Love Letter, 레이프 게렛, 뉴욕 시티 나이츠, 션 캐스디의 나도 Run Run, 이렇게 네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5206번으로 저는 집에서 시간 나는 대로 그림 아닌 색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12시만 되면 라디오 틀고 동준님 시간에 출석 체크가 낙으로 정해졌어요. 아, FM 팝스 시간 되면은 신나요. 괜히. 다음에는 노래 신청도 해볼게요. 그러셨습니다. 그럼요. 언제든지. 뭐 할 때마다 노래가 나가지는 않겠지만 언젠가는 방송이 되니까 그것처럼 또 예, 재밌는 게 없죠. 노래가 안 나오다가 갑자기 탁 나올 때 그때 진짜 짜릿하다니까요. 아 이건 뭐 미승 가영 아빠님이 제가 좋아하는 레이프 게렛 노래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아하는 노래가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탁 나올 때 야, 그 짜릿한 건 어떻게 해야 돼요?

3631번으로 학원 출근하면 쓰고 있어요. 같이 일하는 쌤의 부군님이 남편분이 그 김치 담그셨다고 나눠주신다네요. 직업군인이신데. 야, 동료 쌤이 저보다 8살 어리시고 부군님이 4살 연하니까 어머 저랑 띠동갑? 그래서 자진해서 커피 셔틀 하려고요. 그러셨어요. 아니 남편분 김치 담그는 아빠 멋있어 보이네요. 동준이 오빠랑 소 작가님은 김치 안 담그시죠? 왜요? 담궈요? 김장할 때는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출동해갖고 저희 장모님 댁에 가가지고 전부 김치. 아, 물론 준비는 다 장모님이 다 하세요. 저는 이제 속 넣는 것만 하는 거죠. 잘해요, 이제는. 몇 번 했더니. 자, 노래 또 두 곡을 이어서 듣겠습니다. Carpenters의 Close to You, Carla Bruni의 Stand by Your Man.

얼마 전에 돌아가신 아빠는 한국전쟁 때 남쪽으로 피난을 오셨습니다. 건강이 안 좋은 부모님과 동생 다섯 명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장남으로 개천가 움막에 살면서 구두닦이와 아이스케이키 장사를 하면서 가장 역할을 하셨죠. 사업 수완이 좋았던 아빠는 노점상을 시작으로 오랫동안 사업을 하셨고 동네 유지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성공하셨습니다. 결국 다섯 명의 동생들 학업과 결혼까지 책임지셨죠. 특히 유일한 남동생인 삼촌을 대학까지 졸업시키셨고 아빠의 회사에 취직도 시켜주셨습니다. 또 삼촌이 장가갈 때는 아파트까지 장만해 주시면서 아버지의 역할을 다하셨고 삼촌이 미국으로 이민을 갈 때는 적지 않은 사업자금까지 챙겨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빠의 사업은 서서히 내리막길을 걸었고 저희 집은 작은 가게와 집 한 채만 남았습니다. 그때 이민 간 삼촌은 미국에서 돈을 많이 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아빠와 엄마는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하셨지만 이민 간 지 10년이 넘도록 삼촌은 한국에 오지 않았고 아빠의 칠순잔치 때도 얼굴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삼촌이 보고 싶어서 미국에 가려고 했지만 삼촌은 달가워하지 않았고 그 사이에 형제 사이에 다툼이 생겨서 결국 형제의 연을 끊자는 얘기까지

까지 나왔죠. 그렇게 몇 년 동안 연락을 끊고 지내는 사이에 아빠는 큰 병에 걸리셨습니다. 아빠는 병석에 계시면서도 막내 동생이 찾아와 주길 바라고 있다는 걸 저희 가족들은 모두 알고 있었지만 삼촌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고 결국 아빠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삼촌은 장례식장에도 오지 않아서 아빠의 친구분들이 분통을 터뜨리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죠. 아빠가 돌아가시고 몇 개월 후에 삼촌이 온다고 해서 제가 엄마를 모시고 공항으로 마중 나갔습니다. 엄마는 너무 오랜만이라 못 알아보면 어떡하냐고 걱정하셨지만 저 멀리 게이트에서 나오는 막내 시동생을 한 번에 알아보셨죠. 그런데 삼촌은 한쪽 팔에 붕대를 감고 있었고 엄마를 보자마자 공항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눈물을 흘리면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삼촌을 일으켜 세우면서 팔은 왜 다쳤냐며 걱정부터 하셨죠. 삼촌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얼마 전에 집 정원에서 나무를 손질하다가 팔을 다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천벌을 받은 것 같다고 친자식 이상으로 키워준 형님과 형수님께 사죄하려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엄마는 괜찮다고 이렇게라도 와줘서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다음날 아침 형의 납골당을 찾은 삼촌은 영정사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오랫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영정사진 속의 아빠는 모든 것을 용서한다는 듯 막내 동생을 보면서 인자한 얼굴로 웃고 계셨습니다.

내 마음의 보석성 아비치의 Hey Brother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은 익명을 요구하셔서 성함을 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손아기님이 가족분들이 아버님 영향을 받으셔서 모두 너그러우시네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장호균 씨, 아이고 돌아가신 후에는 소용이 없는 듯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셨을까요. 김귀자 씨, 에휴 왜 그랬을까요. 무슨 사정이 있어서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뵙지 않고. 9854번으로 뒤늦게라도 용서를 구하셔서 참으로 다행입니다. 마음도 먹먹해지고요. 피를 나는 가족들에게 서로 잘하자고요. 그러셨습니다. 일상의 축복은 감사한 님이 너무 늦은 후에 참 안타까워서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납니다. 그래도 용서를 구하셔서 물론 돌아가시고 난 후에 용서를 구해봐야 뭐 하겠습니까만은 어쨌든 그래도 살아있을 때 후회하고 용서를 구하셨으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내 마음의 보석성 주인공분께는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내 마음의 보석성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내 마음의 보석성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공지사항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길이 어느 정도 지켜주시고 그리고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노래 두 곡입니다. 바나나라마의 I Heard a Rumor, Jason Donovan의 Too Many Broken Hearts.

0: 대학을 다니고
1: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도심지 공사 전문 비싸단 건설.
7: 도심지 공사 알아서 척척 잘하는 곳 어디 없나?
8: 도심지 공사는 달라야 하니까 빌사남 건설에 맡기세요. 빌딩 신축 리모델링까지 복잡한 도심지 공사는
6: 도심지 공사 전문 빌사남 건설.
9: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10: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9: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위제로 소화불량 제로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위제로
2: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3: 일양약품.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5: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6: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5: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7: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8: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7: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8: 우리 집은 슈가버블.
9: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10: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1: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자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그랜드 오픈 문의 1544-8802 BS한양 제일건설.
12: 한동준의 FM팝스에서는 참여해주시는 분들께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녹색의 싱그러움이 가득한 바다의 노래 안면도시 이송펜션에서 2인 조중 숙박권을 드리고요. 마임 화장품에서 제공하는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젤 세트를 드립니다.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아트 크림을 드리고요.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 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부산 바다 노을의 명소 펜스타에서 그레이스호 승선권을 드리고요.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동준의 팬팝스는 삼성전자와 함께합니다. 자, 한동준의 팬팝스 1부 끝곡 배출러 클럭의 다운타운 들으시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돌아옵니다.

0: 이상의 가치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선거 홍보물 역시 서머네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5: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감귤 새순 숨어있는 진딧물 깍지벌레 누가 잡을 수 있을까요?
6: 정답은 엘레스탈 깍지벌레 탈탈 진딧물도 탈탈 빠르고 오래가는 엘레스탈
5: 봄순 나오면 탈탈 엘레스탈 신젠타 코리아
7: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애플.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애플.
8: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7: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9: 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10: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2: 저축은행.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4: 휴대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0: 저 뭐냐? 어, 와인을 최초로 만든 나라래요. 조지아. 와인 많이 드시고 오세요. 링제이 님이 여기 인천 작전 서운동인데요. 방금 로드 자전거 두 분이 타고 가면서 한동준의 FM팝스를 블루투스 스피커로 온 동네에 울리고 다니시네요. 화이팅! 그러셨어요. 자, 그런 분들 덕분에 이게 또 CBS, 저, 한동준의 FM팝스가 이렇게 알려지는 것 같아요. 8522번으로, 아, 내 마음에 보석성 올리려고 작성 중인데 글재주가 없어서 그런지 쉽지 않네요. 하지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셨어요. 이 어렵게 무슨 대단한 글솜씨를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듯이 그냥 적어주시면 됩니다. 뭐 이런저런 예. 뭐 편지 누구에게인가 편지 형식으로 적어주셔도 좋고요. 뭐 일기를 쓰듯이 이렇게 적어주시는 것도 괜찮고요. 6888번으로 저희 동네 강변 산책로에 아름드리 아카시아 나무가 있어요. 꽃도 탐스럽게 피었지만 바람을 타고 꽃향기가 날아와 코끝에 묻어납니다. 고마운 자연의 향기에 세상 고맙고 행복합니다 하셨어요. 맞아요. 아카시아 향기 너무 좋죠. 진짜. 네. 아카시아 향기가 좋은 나무들이 있어요. 아카시아 나무도 그렇고 라일락도 그렇고요. 네, 향기가 참 좋습니다. 자, 한동준의 팬팝스 2부에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신청곡들과 사연들로 함께합니다. 헤이 미스터 DJ 투게시판 활짝 열려있고요. 문자 메시지 받습니다. 샵 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390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PC용으로도 있고요. 스마트폰용으로도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에 맞게 다운받으셔서 깨끗한 음질로 CBS FM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자, 생활의 배경음악 바로 레인보우입니다.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고양시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 보러 왔단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일산 호수공원에서 우리의 추억을 담은 꽃들이 시간을 물들입니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0: 5월 23일부터 5월 31일까지 우산시 고인돌공원에서 오오 해피 장밋빛 축제가 열립니다. 아름다운 조명으로 밤까지 빛나는 꽃내음 가득한 축제 속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세요.
1: 경기도민이라면

0: 경기도민을 위한 대중교통 무제한 환급카드 더 경기패스. 자세한 내용은 더 경기패스를 검색하세요.
1: 이 소리는 더 경기패스 가입자들의 환급금 쌓이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도
2: 와, 29,000원이나 꽂혔어.
3: 우리 네 식구 환급금 맞추면 80,000원이 넘는데?
2: 이거네, 벌써 100만명이나 쓰는 이유.
4: 환급이 무제한 더 경기패스.
5: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6: 노무법인 폐
5: 1544-7575.

0: 고민의 세금 지킴이 만나요. 세무사 한국 세무사회.
1: 스마트하게 달리고
2: 기름값 걱정 날리고
1: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2: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 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료비 100만원?
1: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2: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1: 쉐보레 투게더 렛츠 드라이브.

Blondie, Heart of Glass, Electric Light Orchestra의 Don't Bring Me Down, 그리고 Cheap Trick의 Surrender까지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5412번으로 바람이 향기를 실어나르는 오후 밖을 보고 있자니 꽃잎이 흘려가며 바람길을 보여주는 것이 여기가 천국이 아닐까 하는 착각을 하게 되네요. 그러셨어요. 와, 멋진 표현이십니다. 네. 세 딸 아빠님이 어제 제주도 다녀왔는데요. 비행기 안에서 내려다보이는 작은 도시 불빛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욕심버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겠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동작님이 아 조금 아까 그 저 로드 자전거 두 분이 타고 가면서 블루투스 스피커 한동준 FM 팝스 듣고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그 블루투스 스피커로 듣고 계신 로드 바이커님이 오셨습니다. 동료와 좋은 날씨에 FM 팝스에서 나오는 음악 들으면서 기분 좋은 땀 흘리다가 사연이 나와 깜짝 놀랐습니다. 감사히 듣고 안전한 라이딩 할게요. 제보 주신 분 감사합니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신 거예요. 너무 좋습니다. 테니스장님이 내일부터는 여름송 많이 나오겠어요.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네요. 그러셨습니다. 많이 더워졌습니다. 주말까지 하여튼 상당히 덥다 그러니까요. 자, 두 곡을 또 이어서 듣겠습니다. 고즈넉한 곡들 두 곡을 준비했습니다. Barbara Streisand의 The Way We Were, Olivia Newton-John의 I Honestly Love You.

데이비드 라이브의 Bye Bye Mi Amore 이어서 리게이라의 노래였죠. L'estate sta finendo까지 두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초보 천사님이 선배님 부부와 하코네 여행 중인데 FM 팝스 들으면서 드라이브 중입니다. DJ님의 너를 사랑해를 들려드렸더니 이 노래 부른 가수와 DJ님이 같은 사람이냐고. 예, 뭐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아, 아까 The Way We Were 보내드렸잖아요. 이게 영화 추억. 로버트 레드포드하고 바버라 스트라이샌드의 그 주연을 맡았었죠. 잠실 갈매기님이 지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바브라가 친구 로버트 레드포드와 함께했던 추억을 얘기한 게 생각나요. 그러셨습니다. 네. 참 그런 거 보면 바브라 스트라이샌드는 뭐 노래는 진짜 기존이죠. 사실 진짜 1세기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그런 가창력을 가지고 있는데 연기까지 잘하니 참 거기다가 잘생긴 배우들하고 남자 배우들하고 다 돌아가면서 그냥 연기를 했잖아요. 로버트 레드포드, 오마 샤리프, 뭐 갑자기 생각했네. 괜히 아는 척해가지고. 6096번으로 지금 퇴근하는데요. 시댁에 쫄면 재료 다 준비해서 가고 있어요. 시어머니랑 저랑 시이모님이랑 쫄면 새콤 달콤 매콤하게 맛있게 먹으려고요. 여름에 오고 있잖아요. 양배추, 오이, 콩나물, 양념장 만들어서 오고 있어요. 가끔 맛있는 거 해드리려고요. 준비된 큰 면들입니다. 맛있겠네요. 침이 확 나옵니다. 매콤, 달콤, 새콤. 네. 미국에서 고다르크님이 여기 미국이에요. 새벽에 잠이 안 와서 라디오 틀었습니다. 그러셨어요. 잠이 안 오면 어떡합니까? 주무셔야죠. 이 FM 팝스만 듣고 주무세요. 자, 리틀 머메이드 가운데에서 조디 벤슨의 Part of Your World 그리고 나오미 스캇 Speechless.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0: 생각지 못한 완전 새로운 치킨을 저 조정석이 소개합니다. 자담 부슐랭 치킨. 라면을 부셔 만든 바삭한 튀김옷과 촉촉한 닭다리 순살의 소울풀한 만남. 치킨이 라면을 부셨다. 자담 부슐랭 치킨.
1: 카티프로 시

0: 광고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시 미필 다림티센.
1: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4: 돌아온 방탄꼭지.
5: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4: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5: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4: 땀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지우는 착한 제초제
1: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우리 회사에 꼭 맞는 솔루션 뭐 없을까?
0: 아이캐스트에서 찾아보세요.
2: 1인 사장님이라면
0: 얼마?
2: 경리회계는
0: 얼마? 경리
2: 재고, 유통, 생산, 건설 관리는
0: 얼마예요?
2: 인사, 근태, 급여 관리는
0: HR365
3: 우리 회사 맞춤 솔루션은 아이캐스트.
0: 얼마나 좋은데요.

0: 싫어.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2: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3: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2: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3: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2: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4: 유동 골뱅이.
5: 한동준의 FM 팝스와 쌍벽을 이루는 가요 속으로 잠시 후 4시에 시작합니다.
6: 저 어렸을 때 K본부에 황인용의 영팝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선곡도 너무 좋고요. 정말 열심히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저녁 8시인가 했었던 것 같아요. 아, 진짜 황인용 선생님 그 음성도 참 좋으시고. 그 프로그램의 시그널로 쓰였던 곡 척 맨조니의 Give It All You Got, 문돌리희님의 신청곡입니다. 보내드리면서 오늘 FM 팝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2: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3: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4: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5: 뉴바옴
4: 운동할 때도
5: 뉴바옴
4: 장 건강에도
5: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4: 뉴바옴
6: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7: 구스팔로셀러스
6: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7: 구스팔로셀러스
6: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7: 구스팔로셀러스
8: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 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 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9: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만나는 사람도 없어 하루하루를 외롭고 쓸쓸하게 보냈죠. 그때 외로움 안녕 120을 통해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내 말을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외로움을 이겨내는 큰 힘을 얻었답니다. 외로울 땐 전화주세요.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외로움 안녕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0: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요 속으로 박승화입니다. 누군가 요즘 어때? 하고 물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하루를 돌아보면 웃었던 기억보다 버텨냈던 기억이 더 많을 때가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가끔은 이유 없이 들뜨고 쓸데없이 신나고 별일 아닌데 콧노래가 나오는 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어른이 된다는 건 진지해지는 게 아니라 그런 작은 흥을 잃지 않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잠깐이라도 어깨 힘 빼고 기분 좋은 리듬 하나쯤 마음에 들여보시죠.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오늘 첫 곡은 자우림의 헤이 헤이 헤이. 기분 좋은 리듬이었습니다. 햇살이 한가득 파란 하늘을 채우고, 가사처럼요. 딱 그런 날이죠. 햇살도 좋고 하늘도 좋고 기분 좋은 수요일 오후, 지금부터는 가요 속으로와 함께합니다. 분

0: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3: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양케어.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5: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6: 새벽반 김치,
5: 새벽반 제조, 새벽판매.
7: 알로에는 많습니다. 하지만 23년 연속 세계 인류 상품은 오직 하나입니다. 50년을 알로에와 함께 걸어온 유니베라. 정직한 원료, 과학적 효능, 그리고 시간이 만든 신뢰. 대한민국 알로에 유니베라.
8: 여기가 뉴욕입니까?
9: 이곳이 파리입니까?
8: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9: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10: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추억 속의 재회, 신승훈 씨의 목소리로 들어봤습니다. 3970번으로 신청하셨고요. 이영규 씨가 정해주신 브라운 아이즈의 With Coffee였습니다. 강승배 씨 수고 많으시네요. 회사에서 컨테이너 하역 작업하는데 더워서 등에 땀이 줄줄 흘러요. 아,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햇살이 너무 좋은 오후인데 그래서 그런지 완전히 초여름 날씨죠? 뭐 거의 28도 정도 제가 본 것 같은데. 야, 그런데요. 내일은 더 덥답니다. 와, 그야말로 한여름 더위가 찾아오는 듯해요. 강승배 씨 시원한 커피 한잔 하십시오.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이동원 씨는 청주에 있는 자연휴양림에서 아가시 꽃내음에 취해 산책합니다. 이 향기로운 꽃내음에 취하는 건 아무리 취해도 무리해서 그 꽃내음을 마셔도 괜찮죠. 그렇죠. 음악과 함께하면 더 좋을 겁니다. 조영옥 씨도 서대문 구청 뒤 안산에 왔다가 꽃향기를 흠뻑 마시면서 가고 계시네요. 유익종 씨의 노래입니다. 그저 바라볼 수만 있어도 4654번으로 신청하신 곡이에요.

이어드린 노래 이선희 씨의 라일락이 질 때였습니다. 박명혜 씨 3275번으로 신청하셨네요. 이제 라일락 꽃이 살짝 질 것 같은 시기긴 한데 그래도 떠올려보기만 해도 그 향기가 막 느껴지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에 만나는 코너인데요.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이야, 이 코너를 통해서 130번째 만남 기대하고 있죠. 찾고 싶은 친구나 은인 소개해 주시면 됩니다. 이름, 나이, 만난 곳, 학교 친구면 학교 이름, 졸업년도, 직장에서 만난 친구면 직장 이름 적어주시면 돼요. 찾고 싶은 이유도 살짝 함께 보내주시면 더 듣고 난가할 수도 있잖아요.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맨 앞에다가 친구라고 먼저 써주시고 사연 신청곡까지 함께 적어서 샵 9390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2315번 가산동에서 복지관 매점을 운영하고 있어요. 화요일, 목요일은 새벽에 김밥을 준비합니다. 지금은 김밥 재료 준비하면서 가요 속으로 듣고 있어요 하셨는데 내일을 위해서 김밥 준비하고 계신 거네요. 맛있는 김밥들이 차곡차곡 쌓여가는 그런 상상을 해봐요. 커피 한잔 하시면서 준비하실래요?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요즘 들어서 역시 날이 더워지니까 여름에 잘 어울리는 그런 노래들을 많이 신청하십니다. 4820-3930번으로 청해주신 딱따구리 앙상블 지난 여름날의 이야기.

사랑은 유리 같은 것, 원준이 씨의 노래, 0270 김세진 씨가 신청하신 노래였어요. 3370번으로요. 야, 잘 선택하셨네요. 이 시간에 남편과 자주 이동합니다. 여러 채널 전전하다가 가요 속으로에 안착했어요. 중장년층 선호 채널, 자부심으로 듣고 있습니다. 인생이 가요 안에 다 있죠 라고 글 주셨는데,

그렇죠. 우리 일상이 노래에 다 녹아 있죠. 그래서 어쩔 때 들으면 이거 내 노래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겠죠. 아무튼 잘 오셨습니다. 아,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네요.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8513번 4월 초에 했던 모짜리가 이렇게 컸네요. 다음 주에는 모내기 합니다. 이 모내기 하신다는 사연들이 많이 보이네요. 가을이 기다려져요 라고 사연 주셨어요.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잘 봤습니다. 모짜리가 아름답네요 그냥. 다음 주 시작하는 모내기 힘드시겠지만 기운 내셔서 잘 하시길 바랍니다. 8613님은 아름다운 사연을 주셨어요. 최근에 직장을 옮겨서 첫 월급을 받아 엄마 용돈 드렸습니다. 오늘 쉬는 날이라 엄마 보러 왔는데요. 입사 축하금이라면서 곱절로 다시 주시네요. 아, 아픈 딸이 애처로우신가 봐요 하셨는데 아 조금 아프신가요? 커피 쿠폰 두 장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엄마와 함께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래도 띄워드립니다. 김만준 모모 2328번으로 신청하셨네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잘 돌아갑니다.
5: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6: 돌아온 방탄꼭지.
7: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6: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7: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6: 땀 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7: 방탄꼭지 에어니플.
8: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9: 노무법인 폐
8: 1544-7575.
10: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11: I love you.
10: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11: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10: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11: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12: 유유 제약.
13: 우리 회사에 꼭 맞는 솔루션 뭐 없을까?
14: 아이캐스트에서 찾아보세요.
13: 1인 사장님이라면
14: 얼마?
13: 경리회계는
14: 얼마? 경리
13: 재고, 유통, 생산, 건설 관리는
14: 얼마예요?
13: 인사, 근태, 급여 관리는
14: HR365.
12: 우리 회사 맞춤 솔루션은 아이캐스트.
14: 얼마나 좋은데요?
15: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16: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0: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 국민은행.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4: 4월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드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5: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 여운의 홀로 된 사랑 0707-1415번으로 주셨고요. 이치영 가버님들의 집시여인 정승미 씨의 신청곡이었어요. 에이펙 공식 후원 화장품 리포브에서 화장품 세트,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왕타 칫솔에서 가족 칫솔 선물 세트,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드리는 외식 상품권,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화장품, 홍콩식 완탕을 간편하게 주식회사 알천에서 부산 완탕 밀키트, 올바이오에서 피부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커피.co.kr 이론스에서 온가족 파티를 위한 돈넬리 스파클링 무알콜 샴페인 세트를 드립니다. 김종찬 씨의 노래 아름다워라 그대, 김명옥 씨가 신청하셨는데요. 가요 속으로 1부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전 2부에 먼저 가 있을게요.

0: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페어몰.
1: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2: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1: 디자인도 예쁜데?
2: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3: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2: 필립스 멀티탭.
4: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감귤 새순. 숨어있는 진딧물? 깍지벌레 누가 잡을 수 있을까요?
5: 정답은 엘레스탈. 깍지벌레 탈탈. 진딧물도 탈탈. 빠르고 오래가는 엘레스탈.
4: 봄순 나오면 탈탈 엘레스탈. 신젠타코리아.
6: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7: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당당하게.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2부 첫 곡은 강산의 할아버지와 수박이었습니다. 이렇게 날이 더워지면은 생각나는 그 수박. 오늘 같은 날 시원한 수박 아삭아삭 드시는 그런 모습 잘 어울리죠. 그리고 생각나시지 않습니까? 그럴 줄 알고 2부 첫 곡으로 들려드린 할아버지와 수박이었어요. 신나는 노래도 또 계속 신나는 노래만 들을 순 없잖아요. 애절한 노래, 슬픈 노래도 다 잘 어울리는 5월의 오후입니다. 가요 속으로와 함께합니다. 2부도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죠.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참여하시면 돼요.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4: 타왕 타왕 타 시원해. 타왕 타왕 타 상쾌해.
3: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4: 왕타 칫솔.
3: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5: 시원해. 올바른 품질하면?
6: 올품.
5: 올품하면?
6: 올바른 품질.
5: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6: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5: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6: 올바른 품질.
7: 올품.
8: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구 하이퍼스.
9: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10: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11: 멀죠 많은 사람들의 진짜 가구
10: 하이.

0: FM.
1: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오늘 주인공은 윤진영 씨고요. 찾고 싶은 라디오 친구는 도계순 씨예요. 제가 찾고 싶은 친구는 1970년대 후반 서울 삼양동 영일무역 완구공장에서 같이 일을 했던 도계순입니다. 예명은 도소영, 전북 완주가 고향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색깔만 다르게 해서 옷도 같이 맞춰 입던 단짝이었습니다. 몇 년 동안 서로 의지하면서 어려운 시절을 재밌게 보냈는데 헤어지고 나서 세월이 이렇게나 많이 흘렀네요. 도계순, 여전히 보고 싶고 그리운 친구입니다. 찾을 수 있을까 싶기도 했는데 다들 만나는 걸 보면서 용기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소영아, 나 윤진영이야. 보고 싶다. 이 방송 들으면 꼭 연락 주길 바란다.

사연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 조용필 씨의 친구여, 박혜옥 씨가 신청하신 노래이기도 합니다. 1970년대 후반 서울 삼양동 영일무역 완구공장에서 같이 일을 하셨던 도계순 씨. 예명은 도소영 씨라고 합니다. 전북 완주가 고향이시고요. 가요 속으로 혹시 듣고 계시면 샵 9390으로 문자하듯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연 소개되신 윤진영 씨 베이커리 쿠폰 선물로 보내드리고요. 130번째 만남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찾고 싶은 친구 소개하고 싶은 분들은요. 샵 9390으로 언제든지 사연과 신청곡 함께 보내주십시오.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아우 김도연 씨.

택시기사분의 소개로 알게 된 지 10년, 그 정도 된 듯해요. 저에게는 항상 1등 방송입니다 라는 사연을 주셨는데, 이런 분들이 이렇게 계셔서 가요 속으로가 동시간대 1위를 항상 차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일 오후 4시 이 시간대에 내가 좋아하는 라디오 프로그램 하나 있다는 거, 하하하, 이거 아주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사마고장의 노래예요. 제2에게 8913번으로 신청하셨네요.

손현희 돌아오는 길목에서 임진규 씨가 신청하셨네요. 소리새의 통나무집과 같은 노래인데 이렇게 누가 불러도 시원하네요.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4459번으로 주신 사연입니다. 학원 차량 아르바이트 하는데 오늘 불법 주차를 1분. 아, 과태료가 4만 원 나왔어요. 잘못한 건 알지만 아이들 승하차 때문에 잠시였는데 속상합니다. 야, 이거 정말 속상하죠. 그렇죠? 이게 어느 정도 융통성 있는 단속이었으면 하는데 그게 또 그렇지가 않은가 봐요. 사사오구님 그냥 잊어버리시죠. 그게 정신 건강에 좋을 듯합니다. 예. 3397번 어르신이 손을 흔들며 택시를 잡는데 다 예약이 된 택시더라고요. 요즘에는 앱으로 많이 부르다 보니 노인분들은 택시 타기가 어렵대요.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가봤더니 타고 가셨는지 안 계시네요. 그렇죠. 요즘은 어플리케이션으로 택시를 부르는 경우가 많아졌죠. 어르신들이 이럴 때 좀 불편하실 듯 합니다. 아. 0992번 초보 농사꾼 음악 들으면서 신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긴 성주 참외 고장에서 도전적인 정신으로 올해 첫 사과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야, 성주 사과 유명하죠. 참외도 그렇고 멋지십니다. 무언가 이렇게 도전을 하는 초보분들을 응원합니다. 잘 될 겁니다. 이 초보를 건너뛰는 일은 아마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파이팅입니다. 심수봉 그리고 잔나비의 최정훈이 함께 불러요. 여자이니까 김명희 씨가 신청하셨습니다.

싸이 이재훈이 함께한 낙원이었습니다. 윤원아 씨가 신청하셨고요. 박정현, 임재범 씨가 함께 부른 사랑보다 깊은 상처는 0130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였어요. 오늘은 야간 근무합니다. 교대 근무를 30년에서 익숙해질 만도 안 돼 피곤한 몸으로 출근합니다. 김영룡 씨가 전국에 교대하는 근로자 화이팅 하셨어요. 이렇게 교대 근무하시는 분들 건강 잘 챙기셔야 합니다. 네, DJ 라이브 들려드릴 시간입니다. 아, 오늘 보이는 라디오 사정상 쉴게요.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립니다. 홍영숙 씨가 신청하신 노래예요. 정년 퇴직 후 친구 소개로 방송을 접한 뒤로 거의 매일 듣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요, 좋아하는 양수경 씨 노래 부탁할게요. 양수경 씨 노래를 신청하셨는데 워낙 히트곡이 많아서 그러면은 제가 한 곡 골라서 라이브로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별의 끝은 어디인가요? 이 노래 어떻겠습니까? 아, 이 가사 중에 아직도 눈물이 남아있었나요? 내 모습이 정말 싫어요. 후렴 부분을 부르다 보면 이게 분위기 잡히면 막 슬퍼져요. 노래하면서도. 시작해볼게요.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AI도 생각지 못한 완전 새로운 치킨을 저 조정석이 소개합니다. 자담 푸슐랭 치킨. 라면을 부셔 만든 바삭한 튀김옷과 촉촉한 닭다리 순살의 소울 뿌란 만남. 치킨이 라면을 부셨다. 자담 푸슐랭 치킨.
2: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구 하이퍼스.
3: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2: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4: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2: 하이퍼스.
5: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6: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5: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6: 우리 집은 슈가버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패키지 여행이 얼마나 좋은지. 좋은 것은 더 좋아져야 하기에 참 좋은 여행이 패키지 여행을 라르고 합니다. 머무르고 싶은 곳에 길게 머물며 여행을 여유롭게 라르고를 만나보세요.

0: 축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마더스 제약.
1: 엄마 손은 약손 마더스 제약.
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안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안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4: 현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듣고 계신데요. 잠시 후에 배미양의 저녁 스케치도 함께 해주세요.
2: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 이정희 씨의 그대여 2387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정식품 오리지널 두유 배지민에서 나온 고단백 두유, 젊은 감각 예술의 혼 대한민국 대표 악기 브랜드

대임에서 통기타, 짜지 않고 비리지 않은 한춘상 일미간장게장에서 간장게장 세트, 바다위 테마파크 벤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독일에서 먹던 빵 맛 그대로 브로트아트에서 빵과 쿠키 교환권, 전국 꽃배달 서비스 한국 플라워넷에서 예쁜 꽃바구니 또는 공기 정화식물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남편 자격시험이 있어요. 눈이 침침해서 안경을 썼다 뺐다 하면서 힘겨운 싸움을 하는 걸 보니 안쓰럽기도 하고 존경스럽기도 하네요. 0318번으로 주신 사연인데요. 남편 되시는 분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멋진 남편분과 평생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장미여관 퇴근하겠습니다. 오늘 가요 속으로 끝곡입니다. 6678 이종표 씨가 신청하셨어요. 오늘 날이 더워서 그런지 더 피로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피로 쫙 풀리는 저녁 시간 되십시오. 박승화였습니다.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애플.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2: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1: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3: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4: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5: 뉴바옴,
4: 운동할 때도
5: 뉴바옴,
4: 장 건강에도
5: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4: 뉴바옴.
6: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7: 구스 팔로셀러스.
6: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7: 구스 팔로셀러스.
6: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7: 구스 팔로셀러스.
8: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 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 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9: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만나는 사람도 없어 하루하루를 외롭고 쓸쓸하게 보냈죠. 그때 외로움 안녕 120을 통해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내 말을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외로움을 이겨내는 큰 힘을 얻었답니다. 외로울 땐 전화주세요.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외로움 안녕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0: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뱀이양의 저녁 스케치입니다. 자신의 둥지를 갖지 못하는 뻐꾸기는 작은 새의 둥지에 몰래 알을 놔두고 떠납니다. 작은 어미 새들은 우는 아기 새를 외면하지 않고 키워내지만 냉정하게도 뻐꾸기는 날 때가 되면 뒤돌아보지 않고 떠난다고 하죠. 우리도 때로는 내 정성과 사랑을 알아주지 않아서 서운하고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누군가에게 마음을 주는 건 함께한 시간이 세월의 결이 되기 때문이 아닐까요? 힘들 때 사람의 온기를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그래서일 겁니다. 사랑은 우리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이정표로 남아있으니까요.

셀린 디온의 노래 My Heart Will Go On. 다른 새의 둥지에 아를라 새끼를 기르는 뻐꾸기의 당나는 잘 알려져 있죠. 하지만 실제로 그 성공률은 5 내지 10% 정도라고 합니다. 그것도 작은 어미새의 본능적인 사랑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겠죠. 사랑을 그래서 기적이라고 하나 봅니다. 눈빛만 봐도 마음을 읽는 것도, 지독한 방황을 끝내고 돌아오게 만드는 것도, 마음을 단단하게 엮어주는 믿음이 생기는 것도 모두 사랑이 만드는 거니까 오늘도 그런 기적의 시간을 쌓아가고

0: 있길 바라면서 배미양의 저녁 스케치 2시간 함께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응급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짧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을

0: 것이다.
1: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송실사이버대에서
3: 숭실력자
2: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0: 여기는 숭실 사이버대.
1: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 답네.
2: 새벽밤 김치,
1: 새벽밤 제조, 새벽 판매.
3: 여기가 뉴욕입니까?
4: 이곳이 파리입니까?
3: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4: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5: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6: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7: 슈가버블,
6: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5: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

모니카 마틴의 노래 두바스타는 금단님이 정하신 곡이고요. 낸시 시나트라와 리 헤즐로드의 서머와인은 이면정님, 이준호님 같이 정하신 곡입니다. 이 시간에 듣고 싶은 곡 있으시면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샵9390 짧은 문장은 50원, 긴 문장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그리고 인터넷 라디오 CBS 레인보우는 스마트폰으로 다운받아 어디서라도 편하게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에는 수요일의 웃음 활력소 넌센스 퀴즈 준비되어 있고요. 어제 오늘 많이 덥네요. 날씨가. 겨울 작업복 이제 세탁해 넣고 여름용 하복으로 바꿔 입었다니 아주 가뿐합니다. 이찬구님이 보내주신 제이슨 도노반 애니드림 윌도

수요일의 웃음 활력소 넌센스 퀴즈. 오늘은 아재 퀴즈. 태종이 가장 많이 나갔던 조선의 왕은 철종. 눈 건강을 조심해야 하는 유적지는 안압지. 커피로 만든 집은 맥스웰 하우스. 산이 안 움직이면 부동산. 그렇다면 태국의 물고기 이름은 무엇일까요? 힌트. 자동차나 자전거 등의 바퀴에 발아 바깥 둘레에 끼는 고무로 만든 태. 생각나셨어요?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메시지 샵 9390. 짧은 문장은 50원, 긴 문장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지금 CBS 레인보우를 듣고 계시면 레인보우 게시판에 바로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봄을 지나서 계절은 어느새 본격적인 여름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연두빛이던 나뭇잎은 어느새 짙은 초록으로 물들고 햇살은 하루가 다르게 깊어집니다. 일교차가 심하니까 모두 건강에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현재님이 보내주신 비틀즈의 노래 오브라디 오브라다, 그리고 빌리진 마이클 잭슨의 노래는 남양인님 보내주신 곡입니다. 오늘 넌센스 퀴즈는 아재 퀴즈. 체중이 가장 많이 나갔던 조선의 왕은 철종. 눈 건강을 조심해야 하는 유적지는 안압지. 커피로 만든 집은 맥스웰.

0: 하우스, 산이 안 움직이면 부동산. 그렇다면 태국 물고기 이름은? 힌트 드립니다. 자동차나 자전거 등의 바퀴의 바깥 둘레끼는 고무로 만든 태. 생각나셨어요?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메시지 샵 9390. 짧은 문장은 50원, 긴 문장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지금 CBS 레인보우를 듣고 계시면 레인보우 게시판에 바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6시 33분을 접어들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과 내일 날씨 전해드립니다. 기상청 나가 있는 김수진 리포터 전해주세요.
1: 네, 오늘 낮 동안에 다소 더우셨죠?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다시 초여름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구미안 낮 기온이 29.8도, 서울도 26.2도까지 올라서 예년 이맘때보다 좀 더 더웠고요. 내일부터는 이 더위가 좀 더 심해지겠습니다. 당분간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30도 안팎의 여름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큰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에 더욱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원주 16도, 청주와 광주 대구 15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31도까지 오르겠고 그 밖에 춘천, 대전, 광주 30도, 대구 27도의 분포로 서쪽 지역은 7월 하순에 해당하는 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반면에 동풍이 바로 불어오는 동해안 지역은 내일도 20도 안팎의 선선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비교적 맑은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다만 오늘 저녁까지 강원 내륙과 경북 북동 지역을 중심으로 5mm 안팎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도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호남과 경북 북서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특히 소나기가 내릴 때 돌풍과 벼락, 싸락, 우박을 동반하는 곳이 있어서 더욱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또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 강원 동해안과 충남, 전북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또다시 안개가 매우 짙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교통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스윗박스의 노래 Life is Cool은 신혜숙님이 정하셨고요. 빌리지 피플의 YMCA는 임진규님 정하신 곡입니다. 남편이랑 담양으로 2박 3일 캠핑 왔습니다. 두 아이를 독립시키고 다시 둘만의 삶으로 돌아온 홀가분한 즐거움 너무 좋으네요. 우리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행복하자고요 하셨습니다. 3911님. 구미에서 일 보고 서울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이 시간만 되면 습관적으로 저녁 스케치 듣게 되는데 마음적으로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셨어요. 5247님도 문자 보내주셨네요.

집과 호수공원이 있는 일산은 제가 6년 전까지 살았었고 한강 건너 김포에 살다가 지난 1월에 인천 검단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지난 6일 고향 국제국 박람회가 열리는 일산을 다시 찾은 이유는 95세 되시는 직장 대선배님이 재작년 말에 실버타운에 입주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노년을 외롭게 보내시는 게 마음에 걸려서입니다. 제가 서귀포에서 근무할 때 선배님은 1993년 공직 은퇴 후 청정 제주 외돌개가 보이는 서귀포 신도시에 혼자 사시면서 매주 수요일이면은 저와 함께 점심을 같이 하셨는데 항상 그러셨죠. 비싼 거 사지 마. 너는 아직 대학과 결혼을 앞둔 자식이 있어. 돈 쓸 일이 많으니 그저 기본으로 사. 그 말씀을 참 늘 하셨던 생각이 납니다. 이후에 선배님은 중국 단동에도 잠깐 머무르셨고 창녕 실버타운에 계시다가 운영이 어려워 문을 닫는 바람에 교수로 재적 중인 창원 따님 집에서 함께 지내셨습니다. 이후 따님은 출근 후 집에 홀로 계신 연로하신 아버지가 걱정이 돼 언니가 사는 일산의 실버타운으로 모셨다고 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일산 실버타운을 찾아 선배님을 뵙고 서울 보람의 공원에서 있었던 퇴직자 총회 행사도 모시고 나가 후배들과 반가운 인사도 나누셨습니다. 벚꽃이 필 때 전에 근무하셨던 서대문 송월동 청사와 경복궁도 관람시켜드렸습니다. 올해는 지난 어버이날을 앞두고 실버타운을 찾아 일산 꽃 박람회장을 갔는데 일산의 발전된 모습에 감탄사를 연발하셨습니다. 아름다운 꽃 속에서 하루를 보내고 맛있는 점심도 함께하고 선배님 말씀이 지금도 먹는 약은 하나도 없고 지팡이도 없이 다닌다며 아침 햇살이 좋아 식사하고 나면은 애니골 주변을 1시간 정도 산책하고 저녁에는 간단히 반주하는 게 일상이다 하십니다. 제 생각에 선배님은 분명 100세 이상 장수하실 것으로 확신이 듭니다. 선배님, 제가 자식은 아니지만요. 항상 곁에 있으니 부디 오래오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길목에서 하늘사랑님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아름다운 사연이네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호야꽃님, 선배님과의 좋은 인연으로 오래도록 만남을 이어오신 사연 보내주신 분도 대단하시고 선배님도 건강하게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하고 6290님도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90세가 넘으셨는데 약을 하나도 안 드시고 지팡이도 없이 걸으신다니 맞아요. 아마 100세 장수하실 것 같습니다. 사연 주신 하늘사랑님 선물 보내드리고요. 이어진 곡은 짐 크로치 다미나 버터열은 선샤인님 정하신 곡입니다. 배미양의 저녁 스케치입니다.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7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6: 빌딩앤리치
5: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6: 빌딩앤리치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7: 도심지 공사 전문 비싸단 컨설
8: 도심지 공사 알아서 척척 잘하는 곳 어디 없나?
9: 도심지 공사는 달라야 하니까 빌사남 건설에 맡기세요. 빌딩, 신축, 리모델링까지 복잡한 도심지 공사는

0: 베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3: 원앙아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2: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7: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공
2: 함께해요.
4: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8: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9: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8: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9: 왕타 칫솔
8: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4: 시원해.
10: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패키지 여행이 얼마나 좋은지. 좋은 것은 더 좋아져야 하기에 참 좋은 여행이 패키지 여행을 라르고 합니다. 머무르고 싶은 곳에 길게 머물며 여행을 여유롭게. 라르고를 만나보세요.
11: 여행.
12: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13: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14: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우미.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13: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10: 금베이 댄스 밴드의 Son of Jamaica. 이 곡은 이의수님 정하신 곡입니다. 7시에 2부가 이어집니다.
15: Long time ago, when I was a young boy, I saw that moving mutiny on the bounty, staring my idol Marlon Brando. And I felt a yearning for that great adventure. So many nights I woke up out of a dream of blue seas, white sand, paradise birds.

0: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1: 선거 홍보물 역시 서머네드피아.
0: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4: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0: 번째 나방엔 인시피오.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2: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1: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3: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4: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대.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몰몰약단의 세레나데 투 서머 타임, 전정희님 정하신 곡이었습니다. 오늘은 결혼하고 처음 맞는 며느리 생일 파티하러 일본으로 왔습니다. 미역국 끓이고 잡채 만들고 며느리 아들 퇴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셨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세실님 문자 보내셨네요. 오늘 난센스 퀴즈는 아재 퀴즈. 체중이 가장 많이 나갔던 조선의 왕은 철종. 눈 건강을 조심해야 하는 유적지는 안압지일. 커피로 만든 집 맥스웰 하우스. 산이 안 움직이면 부동산. 그렇다면 태국 물고기 이름은? 힌트 드렸죠. 자동차나 자전거 등의 바퀴에 바깥 둘레 끼는 고무로 만든 대. 타이어. 너무 쉬워서 운전 중에 잠시 차 멈추고 보냅니다. 4914님, 날씨가 여름 같아요. 항상 좋은 일이 가득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63님, 힌트를 주길래 유추해서 맞추고 웃음이 납니다. 저녁 스케치 잘 듣고 있어요. 5656님, 타이어 줘 그러시네요. 소미님, 퇴근길에 저녁 스케치 낙입니다 하셨어요. 0048님까지 다섯 분 화과자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녁 스케치 로고가 새겨진 에코백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까지만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레인보우로 올리시면은 개인정보 노출이 되니까요. 전화번호 샵 9390으로 문자로만 신청을 오늘까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배미양의 저녁 스케치 2부입니다.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고양시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 보러 왔단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일산 호수공원에서 우리의 추억을 담은 꽃들이 시간을 물들입니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0: 5월 23일부터 5월 31일까지 우산시 고인돌공원에서 오오해피 장밋빛 축제가 열립니다. 아름다운 조명으로 밤까지 빛나는 꽃내음 가득한 축제 속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세요.
1: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요즘 유산균 장부터 간.

0: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잘 돌아갑니다.
0: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0: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전,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누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그랜드 오픈, 문의 1544-8802, BS 안양 제1건설.
1: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서로 진심을 보여줄 때 사랑은 깊어지고 행복은 커집니다. 인연이 소중하다면 진심으로 대하고 마음을 보여주고 보듬어줄 때 관계도 지속되리라 생각합니다. 진원님이 보내주셨네요. When you say nothing at all. 오늘은 알리슨 크라우스 유니언 스테이션의 노래였고요. 훌리오 이글레시아스 헤이는 7745님 정하신 곡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듣고 싶은 곡 있으시면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 샵9390 짧은 문장은 50원, 긴 문장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그리고 인터넷 라디오 CBS 레인보우는 스마트폰으로 다운받아 어디서라도 편하게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커피 쿠폰 준비합니다. 커피 앤 퀴즈 타임이 있고요. 세보야님이 정하신 트리올로 스판초스 아도로

쿠폰을 준비합니다. 커피앤퀴즈 타임. 이 꽃은 장미과에 속하는 키 작은 나무의 꽃으로 가지에 예리한 가시가 있어서 말리면 만지면 찔리는 데서 유래한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하얀색 꽃이 대부분인데 드물게는 연분홍색도 있고

모내기가 한창인 계절에 피는데 이때 가뭄이 잦아 5월 가뭄은 이꽃 가뭄이라고도 했고, 꽃잎이나 연한 순을 떠서 입에 물면 달콤한 맛이나 옛날에는 춘궁기의 배고픔을 잠시나마 잊게 해줬다고 하죠. 가시가 찌른다라는 뜻에서 온 이름의 이 순백의 꽃은 무엇일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9390으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CBS 레인보우를 듣고 계시면 레인보우 게시판에 바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좋아하는 벗들과 듣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진짜 백이님. 스키다 데이비스의 노래 The End of the World. 패트 페이지의 테네시 월스는 코스모스님 정하신 곡입니다. 오늘 커피 앤 퀴즈 타임 이 꽃은 예리한 가시가 있어서 만지면 찔리는 데서 유래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꽃잎이나 연한 순을 따서 입에 물면 달콤한 맛이 나서 옛날에는 춘궁기의 배고픔을 잠시나마 잊게 해줬다고 하죠. 가시가 찌른다라는 뜻에서 온 이름의 이 순백의 꽃은 무엇일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9390으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CBS 레인보우를 듣고 계시면 레인보우 게시판에 바로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노을 속에 흐르는 추억의 팝송 배미양의 저녁 스케치.

자결성이 밝고 유머 감각 뛰어나고 배려심이 넘치고 이런 사람들이 호감을 불러일으킬 것 같지만은 흔히 생각

생각하는 그 생각과는 다르게 정말로 매력적인 사람은 바로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쉽게 휩쓸리지 않고 인간관계로 안달하지 않습니다. 쓰담 에세이에서 유독 매력적인 성격 글인데요. 남을 의식하지 않고 혼자서 소신껏 잘 지내는 그런 사람이 되면 스트레스도 덜 받고 나름 보람도 느낄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2328님 앙리 코마샤스의 노래 북두두셀라종 주땜 어떤 이유로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였고요. 클레오 레인의 He Was Beautiful 2356님 정하신 곡입니다. 오늘 커피앤 퀴즈 타임 가시가 찌른다 라는 뜻에서 온 이름의 순백의 이 꽃은 찔레꽃. 돌아가신 할머님이 찔레꽃이 필 때면 비가 오지 않아 하셨던 생각이 납니다. 1534님 어릴 적에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 길가에 핀 찔레꽃 순을 따서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7658님 얼마 전에 약초 연구 모임에서 찔레꽃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줄기, 뿌리, 열매 다 좋다네요. 4051님 7606님 카라님까지 다섯 분입니다. 커피 쿠폰 지금 바로 휴대전화로 보내드립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걱정이 없어요. 비록 실패와 낙심으로 힘들어해도 곧 일어나 꿈을 향해 달려갈 테니까 말이지요. 2743님의 앤드 윌리엄스의 노래를 청하셨네요.

짐을 가득 싣고 눈높이 운전을 합니다. 한참을 삐걱거리고 가다 보니 굴다리가 나옵니다. 통과할 수 있을까? 뒤에 줄지어 따라오는 차들. 세워놓고 높이를 잴 수도 없는 처지라 그냥 갈 수밖에. 나는 운전하면서 무릎과 허리를 최대한 낮추며 가슴 두근거리며 들어섰다. 덜커덕거리는 소리에 내 심장에 진통이 온다. 소리는 낮으나 별 이상 없나 보다. 다리와 허리를 펴고 한숨을 쉬었다. 다리 허리 굽힌다고 통과될 높이에 영향이 없었는데도 마음의 높이를 통과한 굴다리. 인생의 길을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높이를 낮추어야겠다.

속에 욕심, 자존심, 고집이라는 짐을 가득 싣고 눈높이를 잔뜩 높인 채 인생을 운전하다 보면 세상의 수많은 낮고 좁은 굴다리에 걸려 옴삭달싹 못하게 되죠. 그래서 조금 더 낮게 늘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

주다스 프리스트 비포 더 던 이경일님 정한 신곡입니다. 산티에고 성지 순례길 6일차 걷고 있습니다. 스베이스 레인보가 너무 잘 들립니다. 그러셨어요. 잘 다녀오셔요. 유스토님의 문자를 보내주셨나요. 뱀이 양의 저녁 스케치입니다. 소리 질러!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2: AI도 생각지 못한 완전 새로운 치킨을 저 조정석이 소개합니다. 자담 부슐랭 치킨. 라면을 부셔 만든 바삭한 튀김옷과 촉촉한 닭다리 순살의 소울뿌란 만남. 치킨이 라면을 부셨다. 자담 부슐랭 치킨.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관절 연골이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2: 경리.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위제로
0: 소화
1: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2: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3: 일양약품.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4: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5: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4: 1등을 책임지는 1등
6: 하이엠솔루텍.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7: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다.

0: 있는데 출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의환경.
1: 올드팝은 배미양, 편안한 우리 가요는 김현주. 우리 금방 행복한 동행에서 만나요. 저녁 스케치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사랑을 나누는 겸 명품 수혜당의 화과자 세트, 마임 화장품의 라헬 데이앤 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주식회사 인시 3년근 도라지 배즙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라일락 향이 휘감고 있네요 그러셨습니다. 손정민님 정하신 린다 론스테이든의 롱 롱 타임을 끝곡으로 함께합니다. 저는 내일 저녁 6시 다시 오겠습니다. 뱀이야.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애플.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2: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3: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0: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1: 뉴바옴
3: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4: 구스팔로셀러스.
3: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4: 구스팔로셀러스.
3: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4: 구스팔로셀러스.
5: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 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 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6: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7: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8: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DJ 김현주입니다. 저 차 한 잔만 이렇게 더듬어 가면서 커피 한 잔만이 연애의 시작이 된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마주 앉아야 집은 어딘지, 나이는 몇인지, 또 사귀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전화번호 하나만 알면 그 프사도 볼 수 있죠. 또 프사를 따라가면 상대방 일상을 대충은 알 수 있잖아요. 참, 이 주민번호보다 짧은 숫자가 우리의 얼굴이고 이력서고 또 이름이 된 것 같죠? 자, 그 이름 지금부터 한 분 한 분 불러볼게요.

0: 우리 남은 인생 통틀어서 그런 친구들 몇 번이나 볼까? 노래 가사가 오늘따라 참 찡하네요. 그쵸? 박광범님. 20여 년 전 사회초년생이었던 제가 적어 내려간 일기장이 있었어요. 멋진 어른이 되겠다 하던 그 시절의 소년. 지금 어디쯤 어디서 뭐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부터 우리 삶 통틀어서 자주 보도록 해요. 언제 어떻게 될지, 그쵸? 참 예전에는 진짜 그랬어요. 길목을 지키고 섰다가 쭈삣쭈삣 차 한잔 마시자라고 용기 내던 작업이 생각해보면 좀 인간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쵸? 하염없이 걷거나 영화 한 편 보면서 가슴이 와들와들 떨리고 그렇게 연애를 시작했었잖아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했던 그때 그 데이트는 한 폭의 풍경화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요즘은 뭐 거의 카페 아니면 뭐 드라이브가 다 아닌가요? 그때 여러분이 했던 데이트 코스 혹시 어디였는지 기억나세요? 우리 그 얘기 한번 해볼까요? 우린 여기서 데이트 주로 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 샵 9390, 또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로 글 남기실 수 있으니까 듣고 싶은 음악과 함께 데이트 열심히 하던 28 청춘 그때 그 시절로 한번 날아가 보죠. 얼마나 좋았을까? 오늘 첫 곡 안치환, 오늘이 좋다 였습니다.
1: 송실 사이버대에서 나의 꿈을 쏴 실력 발휘 쏴.

0: 여기는 숭실 사이버대.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 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6: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5: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6: 왕타 칫솔
5: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현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샤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2: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받은 김치. 헉, 무슨 김치인데? 참매실 새벽밤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2: 새벽밤 김치,
1: 새벽밤 제조, 새벽 판매.

고양이 다음님이 청해 주신 이지연 그 이유가 내게 나쁨이었네. 또 3284-8002번으로 전유나 너를 사랑하고도 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와, 우리 부수님 꽃반지 끼셨네요. 처형들하고 화천으로 캠핑 와서 별 보며 행복한 방송 듣고 있습니다. 와, 아내 부수님과 그리고 또 처형님들하고 함께 사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너무 아름다우시네요. 그리고 아주 행복이 넘쳐 흐르네요.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또 이 세상에서 가족만큼 사랑하는 친구 같은 경수 언니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행복한 동행을 통해서 전국에 전하고 싶어요. 이거 전국만 나가지 않아요. 전 세계에 예,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경수 언니 예, 진심으로 생일 축하드립니다. 파랑새님이 청해 주셨어요. 글을 주셨습니다. 오늘 즐겁고 유쾌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저녁 먹고 안양천 걷고 있는데 아 아카시아 꽃향기가 너무 좋아요. 그렇구나. 벌써 이제 아카시아 꽃향기가 코를 찌를 때가 됐네요. 2753번으로. 오늘 데이트했던 곳을 생각하시는데 너무 많아요. 장소가. 그런데 우리 성희님은 과천현대미술관을 먼저 가요. 그다음에 보라매 공원을 갔다가 신림동 순대타운을 가죠. 이렇게 동선이 멀진 않네요. 그렇죠? 아니면 뭐 관악산 등반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당시 98년도에는 소주방이 참 많았어요. 그때 오이소주, 레몬소주, 수박소주. 맞아. 그때는 과일소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죠? 결혼 전에 데이트 코스입니다. 하면서 이소라 처음 느낌 그대로 보내주셨는데 그때 그 느낌 그대로 살고 계신 거죠? 지금 읽어드린 모든 분들께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게요.

우리 음휴시인님은 도시락 싸갖고 계양산 등반을 필두로 자유공원, 인천대공원, 문학경기장 등등 인천에 있는 공원이랑 공원은 다 다녔네요. 데이트를 그렇게 하셨구나. 멋지다 진짜. 또 4582번으로 마로니의 칵테일 사랑, 또 카더 가든 명동콜링 들으면은 참 남들 다 하는 데이트, 데이트도 못하고 너무 안쓰럽죠. 또 이소라 처음 느낌 그대로 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50년 전 수고 남학생과 매향 여학생이 도서관에서 공부가 끝나면 팔달산 산책길에서 데이트하며 집에까지 바래다 주었죠. 근데 그곳이 지금은 세계문화유산이 되었습니다. 전 아직도 팔달산 기슭에서 살고 있는데 그때 그 여학생은 어디 살까? 아, 그러시구나. 환찬님. 수원 화성 기념품샵에서 계시는군요. 여전히 수원에 살고 계세요. 또 나연님은 저희는 창원과 서울이 떨어져 있어서 전원데이트를 그렇게 밤새 했어요. 남편이 기타 치고 노래 불러줬죠. 그 기타에 넘어갔죠 뭐. 이거 영화의 한 장면 아니에요? 세시봉. 청해 주신 곡 준비할게요. 그리고 영재님은 지금은 없어진 강남역 6번 출구 쪽에 있던 아이리시 바가 있었어요. 제가 아일랜드 흑맥주를 정말 좋아했거든요. 매번 다른 분들이랑 갔었어요. 오, 멋져요, 멋져. 근데 그 흑맥주가 너무 좋아서 더블린에 있는 그 흑맥주 팩토리도 다녀왔어요. 허, 진짜? 우와. 그 더블린으로 들어가는데 비행기 안에 동양인은 저랑 엄마 둘 뿐이었습니다. 와, 어머니도 대단하시네요. 더블린에 가서 사진도 보내고 우리 한동준 씨 프로그램에 그렇게 사연을 보냈었군요. 이 삐졌어. 왜 저한테는 안 보내주시고 동준 씨한테만 보내시는 겁니까? 동준 씨.

씨한테 사진 보여달라고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준비됐습니다. 우리 나연님 신청곡. 아, 지금 읽어드린 모든 분들께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고요. 서울 패밀리입니다. 눈물이 나도록.

0: 아니고 입학지원에서 스마트한 갔다.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 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0: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4: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5: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우미,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4: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6: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싫어.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2: CBS 음악 FM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함께하고 계시고요. 광고 전에 들으신 곡은 이수일님 충무로 극장에서 영화 보며 데이트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그땐 다 그렇게 길가에 앉아서 차도 한잔 마시고 음료도 마시고 그랬어요. 진짜 김세환 길가에 앉아서 청해주셨고요. 또 우리 명희님 남편은 면목동. 저는 안양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 중간 사당에서 항상 만나서 데이트를 했죠. 그리고 그해 10월에 결혼했어요. 35년 됐습니다. 행복하시죠? 박강성 문 밖에 있는 그대 청해 주셔서 들었습니다. 아카시아 향 계속 나는 거죠? 2753번으로 딕펑스 비바 청춘 청해 주신 곡 들을게요. 2부도 계속 함께 걸어요.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4: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감귤 새순. 숨어있는 진딧물? 깍지벌레 누가 잡을 수 있을까요?
5: 정답은 엘레스탈. 깍지벌레 탈탈. 진딧물도 탈탈. 빠르고 오래가는 엘레스탈.
4: 봄순 나오면 탈탈 엘레스탈. 신젠타 코리아.
6: 비대 살 땐 당당한

0: 비대 애플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1: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2: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3: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이 봄날이 가기 전에 만나고 싶었던 사람은 만나야 하고요. 여름이 오기 전에 가고 싶은 곳은 미리 찾아야죠. 그리고 오늘을 보내기 전에 마음속에 쌓아둔 얘기는 다 털어버리셔야 됩니다. 다 같이 쉬어가는 저녁, 오늘도 저녁 8시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입니다. 함께 걸어요 우리.

0: 가슴과 가슴 마주 앉고 꼭 안아주세요. 미나짱님, 선우님, 사광과 우정님 반갑습니다. 5912번으로도 처음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아, 영각이님이 너무 편안하고 웃으면서 말씀하시는 게 꼭 이모 같다고. 그러니까 우리 선우님이 이모가 뭐예요? 그냥 막내 동생님 같죠. 막내 동생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아, 이모면 어떻고 고모면 어때요? 그냥 편안하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어달님 꼭 안아주세요. 오늘 2부 첫 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아,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강어달님이라서 강어달님이 공연할 때마다 항상 제가 가서 봤는데 이번에는 아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방송하고 있는 그 시간이에요. 내일이죠. 5월 14일 15일 홍대 스페이스 브릭 홀에서 공연을 합니다. 그야말로 레전드 밴드죠. 신촌 블루스. 근데 결성 41년째를 맞이한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신촌 블루스 40+1이라는 이름으로 팬들을 아주 가깝게 만나는 자리입니다. 꼭 가고 싶지만 저는 그 시간에 생방송을 해야만 해서 강어달님 씨하고 어민호 씨하고 함께 무대에 선다는 사실 알고 계시고요. 내일하고 모레입니다. 저녁 7시 공연에 참석할 수 있다 하는 분. 내일 공연 보느라고 행복한 동해 못 오셔도 이해할게요. 지금 샵 9390 50원의 요금이 부과되고 긴 글은 100원 50원의 요금이 부과되고 긴 글은 100원 샵 9390입니다. 또 레인보우 게시판엔 무료로 글 남기실 수 있으니까 강어달님 또는 신촌블루스 아니면 콘서트 해서 신청하시고 신청하는 분의 성함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CBS 음악 FM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고양시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 보러 왔단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일산 호수공원에서 우리의 추억을 담은 꽃들이 시간을 물들입니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고양.

0: 5월 23일부터 5월 31일까지 우산시 고인돌공원에서 오해피 장밋빛 축제가 열립니다. 아름다운 조명으로 밤까지 빛나는 꽃내음 가득한 축제 속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세요.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0: 차이를 누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그랜드 오픈. 문의 1544-8802. BS 안양 제1건설.
1: 현대 큐밍!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2: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Good Music Station. CBS FM

남편하고 단둘이 오토바이 대여해서 베트남 하장 루프 돌고 있어요. 처음으로 둘만의 여행이라 너무 좋아요. 신랑이 몇백 킬로미터를 오토바이 운전을 하고 있는데 많이 힘들 텐데 이것저것 저한테 보여주고 설명해주고 참 고마워요. 결혼한 지 25년 됐거든요. 이런 말 못 해봤어요. 방송으로 전해주실래요? 유영호 씨, 사랑합니다. 진희님이 유영호님 사랑한대요. 그리고 너무 고맙답니다. 아유, 행복한 시간 보내고 계시네요. 오시는 날까지 건강 잘 챙기시고 두 분만의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라요. 1543번으로 신효범, 난 널 사랑해. 음악 괜찮았죠? 난 널 사랑해. 또 1193번으로 조정현, 그 아픔까지 사랑한 거야. 들으면서 케이브맨님이 아, 고등학교 시절 라디오에서 나오는 이 노래 들으며 공부하던 어느 날 저녁이었는데요. 그땐 뭔가 그렇게 그리운 게 참 많았어요. 그때 그 저녁이 떠오릅니다. 참 음악이라는 게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쵸? 또 조함은 이 밤을 다시 한번 아카시아님 청해 주셔서 세 곡 이어들었습니다. 이어지는 곡 3315번으로 청해 주셨습니다. 남이 인디언 인형처럼.

아로미님 청해 주셔서 함께 들은 전영록 지나간 시절의 연가 또 7529번으로 정태춘 박은옥 봉숭아 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선덕님 마음이 따뜻해지시죠? 또 이재희님 오랜만에 놀러 왔어요.

잘하셨어요. 다분이님이 유승범 질투, 또 3315번으로 남이 인디언 인형처럼 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참 흥겨워서 뭔가 따라 부르고 같이 즐기고 싶은데 의자에 오래 못 앉을 정도로 허리가 안 좋아서 누워서 듣고 있습니다. 즐기는 중님이 글을 주셨어요. 아이고 어쩌다가 또 우리 허리가 아프셔서. 뭐 누워서 잘 듣고 있으시니 저는 괜찮은데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 흔들리는 지하철에서 흔들, 음악의 리듬 타느라 흔들, 반가우면 손들어 흔들, 흔들리는 행복동 오솔향님 반갑습니다. 2498번으로 청해 주신 곡이에요. 2498번으로 시험차 운행하는 일을 하는데 12시까지 일하시나 봐요. 오늘도 사고 없이 무사히 마무리 잘하시길 바라면서 청해 주신 장윤정입니다. 사랑 참.

0: 천안 동창들하고 벚꽃 축제 때 양재천 걷던 추억이 떠오르셨어요? 정소리님? 저 음악을 듣다 보면 다 연상되는 그 그림들이 있죠. 7242번으로 또 이상원님도 백지영 씨 노래 듣자고 오늘은 총 맞은 것처럼 함께 했고요. 또 장윤정 사랑참 2498번으로 정해 주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선물 말씀드릴게요. 30년 전통을 이어받은 약과 전문 이음제과에서 명품 약과 6종 세트, 소중한 옷을 새 것처럼 프랑스 명품 르세라이 마르세유에서 세탁세제, 마이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앤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하얀 풍선처럼 밝은 피부 발랑블랑에서 선쿠션 멀티밤 세트, 스페인 청정 자연에서 키운 팜팩토리에서 카놀리바 파미고 올리브오일 세트, 의료기기 전문기업 바이메드에서 나디 해피바디 조교기입니다.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철새의 왕 철정.
3: 백성들은 들으라. 철새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4: 아니되옵니다. 철새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3: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2: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우리 회사에 꼭 맞는 솔루션 뭐 없을까?
6: 아이캐스트에서 찾아보세요.
5: 1인 사장님이라면
6: 얼마?
5: 경리회계는
6: 얼마? 경리
5: 재고, 유통, 생산, 건설 관리는
6: 얼마예요?
5: 인사, 근태, 급여 관리는
6: HR365.
7: 우리 회사 맞춤 솔루션은 아이캐스트.
6: 얼마나 좋은데요?

0: 연간 인당 200만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1: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패키지 여행이 얼마나 좋은지. 좋은 것은 더 좋아져야 하기에 참 좋은 여행이 패키지 여행을 라르고 합니다. 머무르고 싶은 곳에 길게 머물며 여행을 여유롭게, 나르고를 만나보세요. 참 좋은
2: 여행.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0: 떡볶이 하면 하하이.
1: 잘 돌아갑니다.
0: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3: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4: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5: 행복하게 걷고 계신가요? 잠시 후 조금 더 깊어진 밤 10시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에가 이어집니다.
6: 온세미로님 신청곡 이태원의 그대 전해드리면서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김정훈, 구성의 김문숙, 전 김현주였고요. 내일도 함께 걸어요 우리.

0: 힘을 얻지 못한 구석진 마을의 투명한 시냇물. 일제히 흰 띠를 두르고 스스로 다가오는 첫눈입니다.
1: 그대
0: 우리는 무엇입니까? 늘 앞질러 사랑케 하실 힘, 덜어내고도 몇 배로 다시 고이는 힘. 이파리도 되고 실파 간 줄기도 되고, 아, 한목에 그대를 다 품을 수 있는 씨앗으로 남고 싶습니다.

0: 넉넉한 저녁입니다. 뜨거운 목젖까지 알아내고도 코끝으로까지 발이 저린 우리는 나무입니다. 우리는 어떤 노래입니까? 이 놀이나무 정수리에 낭낭걸린 노래 한 소절.
1: 그대

눈물 나는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그대와 나는 두고두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네게로 이르는 길, 내가 깨끗한 얼굴로 내게로 되돌아오는 길. 그대와 나는 내리내리 사랑하는 일만 남겨두어야 합니다.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2: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1: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3: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4: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5: 뉴바옴.
4: 운동할 때도
5: 뉴바옴.
4: 장 건강에도
5: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4: 뉴바옴.
6: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7: 구스 팔로셀러스.
6: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7: 구스 팔로셀러스.
6: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7: 구스 팔로셀러스.
8: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 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 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9: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0: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2: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언제부턴가 볼펜보다 일부러 연필을 찾았을 때가 있습니다. 매번 돌돌돌 깎아야 하는 수고가 필요하지만 계속 뾰족하게 써내려가는 글씨보다는 뭉툭해진 심으로 쓰는 글씨가 더 따뜻하고 포근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날선 긴장감보다는 조금 뭉툭하게 살아보기.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내려 나를 세우기보다는 뭉툭한 연필처럼 둥글게 세상을 마주하기. 가끔 연필이 우리에게 건네는 메시지 같기도 합니다. 그렇게 세상을 써내려가다 보면 더 다정한 이야기들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지 않을까 싶어요. 잘 오셨어요. 여기는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입니다.

0: 5월 13일 수요일 밤 꿈과 음악 사이의 첫 곡이었습니다. 아이유의 마음 전해드렸어요. 안녕하세요. 허윤입니다. 연필 즐겨 쓰시나요? 학창시절에는 연필에서 일단 연필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샤프로, 샤프에서 볼펜 이렇게 건너가고 싶었는데 오히려 어른이 되면서부터는 책상 위에 연필이 더 잘 굴러다닌다 싶기도 하죠. 내가 왜 이렇게 연필을 찾게 될까 생각해 보니까 쓰다 보면 뭉툭해지는 그 특성이 좋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가만히 있어도 뾰족뾰족해지기 쉬운 세상에서 나를 좀 뭉툭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 또 뭐가 있을지 우리 꿈은 가족들의 이야기도 궁금해집니다. 오늘도 잘 오셨어요.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음악들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휴대전화 문자는 샵 9390번이에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서비스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앱 열려 있습니다.
1: 송실사이버대에서 쏘! 실력자! 나의 꿈을 쏘! 실력 발휘 쏴!

0: 여기는 숭실 사이버대.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올바른 품질하면
6: 올품,
5: 올품하면
6: 올바른 품질.
5: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6: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5: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6: 올바른 품질.
2: 올품.

0: 싱크볼 교체는
1: 아티잔.
0: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3: 카티프로 시!

0: 티프로.
1: 보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심의필 다림티센.
2: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3: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4: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2: 아우, 남는 게 없어요.
0: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3: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4: 아미란 가정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이범학의 마음의 거리. 노래는 땅꼬마님이 청해 주신 노래였고요. 이어드린 곡 피노키오의 사랑과 우정 사이였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일부 함께하고 계세요. 10시 19분 향하고 있습니다. 펜이나 볼펜보다 연필을 즐겨 찾게 되는 그런 마음에 대해서 오프닝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박기훈님, 그게 바로 접니다. 폴라리스님도, 어머나 저 사비연필 쓰는 거 어떻게 하셨을까요? 뭉뚝하고 약간은 틈이 있는 하루를 살아내고 나서 꿈에 자리 잡았습니다. 하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빨간 여우님은 돌돌돌 돌려 깎으며 늘 느껴요. 그래, 이게 내 작은 행복이지 하고요. 연필은 서걱서걱 쓰는 손맛도 있지만 깎는 재미도 있죠. 연필 깎기에 깎아도 손맛이 있고 칼로 직접 깎아도 느낌이 참 좋죠. 네. 생각해보니까 연필 깎는 즐거움을 또 잊고 살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직접 깎는 느낌. 요즘 컴퓨터나 스마트폰 때문에 거의 연필 사용은 안 해요. 다이어리 작성을 할 때도 볼펜으로 작성을 합니다. 몽당 연필에 볼펜심 끼고 사용했는데 그때가 그리워집니다. 푸하님 보내주셨고요. 샤크라님, 오늘 친구랑 오랜만에 연극 보러 대학로 마로니에 와서 너무 기분 좋게 연극도 보고 저녁도 먹고 낙산공원까지 걷고 집에 가는 길이에요. 꿈음 들으면서 가고 있는데 참 좋네요 하셨어요.

저녁 밤 공기가 서늘하게 느껴지는 듯한 그러네요. 오늘 낮에 꽤 더웠죠. 행복한 하루 보내고 꾸뭄으로 마무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신청곡 한 곡 더 보내드릴게요. 7854님 오랫동안 꾸뭄을 들었어요. 시간은 흘러가지만 마음만은 편해지는 방송. 글 남기는 김에 신청곡도 하나 놓고 갈게요. 유나의 기다리다.

예전 알바 다니면서 MP3로 듣던 거리에서 옛 생각에 빠져봅니다. 벌써 20년이 되었나요? 1277번으로 보내주셨어요. 아, 벌써 또 이 노래가 그렇게 됐군요. 시간이. 성시경의 거리에서 그 전에 들으신 노래

그냥 그런 날이 종종 있다. 하루가 모래 알갱이들처럼 손가락 사이로 스르르 빠져나간 것만 같은 그런 날. 그런 기분이 들 때면 이렇게 하루를 보내도 될지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침대 모서리 어딘가에 걸려있는 것만 같다. 그런 날엔 우연히 알게 된 스웨덴어 라곰이라는 말을 떠올린다. 너무 많지도 너무 적지도 않은 적당한 양이라는 뜻의 단어. 가령 카페에서 시럽을 얼마나 넣을까요? 라고 물으면 라곰이라고 대답한다는 것.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 커피를 내리는 이의 감각으로 적당히 알아서 해달라는 그런 뜻일 것 같다. 어원도 한번 찾아봤다. 그랬더니 바이킹 시대에 전투를 마친 이들이 술잔을 돌릴 때 과하게 마시지 않도록 나눠 마신 관습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무엇이든 적당하기 위해서는 혼자보다는 여럿일 때 더 자연스럽다는 거겠지. 밤의 끝자락에서 너무 많지도 너무 적지도 않게 적당히 그렇게 하고 싶은 것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 라디오 선율이 데려오는 행복감 역시 부족하지도 넘치지도 않을 만큼 이 밤 우리와 함께하는 중이기를 바라본다.

빈다루의 끝, 마음을 채우는 이야기 한 조각 나눕니다. 밤의 끝자락에서 함께 하셨고요. 이어드린 노래 김현철이었습니다. 원더풀 라디오.

손이 걷는 것도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퇴근길에 수원 화성 장안문 화산문 부근 사진 보냅니다. 아, 0702번으로 보내주셨어요. 사진을 못 봤네요. 보내주셨는데. 아. 하늘이 엄청 멋지네요. 이 성곽과 하늘의 이 조화로운 모습이. 와, 사진도 굉장히 잘 찍으셨고. 감사합니다. 이게 벌써 오늘이 아니고 2년 전의 사진인가요?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브라운 아이즈의 벌써 1년 신청하신 노래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5329번으로, 아, 아니다. 현서님이 청해주셨던 핑클의 영혼까지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5329번으로 청해주신 노래는 지금 들려드릴게요. 황치열, 매일 듣는 노래.

0: 연간 임당 200만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0: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6: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7: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 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6: 1등을 책임지는 1등.

0: 다니고
1: 입학 지원 에서 스마트한 강의 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3: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2: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4: 우리 별 1호님이 청해 주셨어요. 이찬혁 멸종위기 사랑 전해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올게요.

0: 이제 나방엔 인시피오. 아주 그냥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2: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1: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3: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4: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5: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6: 판촉물
5: 고려기프트.
6: 답례품
5: 고려기프트.
6: 기념품
5: 판촉물을 고려하라.
4: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7: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8: 휴렉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3: 숲속에 숨어 사는 가수 울새의 노래입니다. 작은 몸집이지만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하는 힘을 지닌 철새입니다. 5월의 숲, 울새는 모습을 좀처럼 보이지 않지만 맑고 길게 이어지는 노래로 자신의 존재를 분명하게 드러내지요. 울새는 수프 하층부에서 살아가고 그래서 몸빛도 갈색이나 올리브색을 띱니다. 숲 바닥을 오가며 짧게 꼬리를 올렸다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는데요. 이는 가까이 있는 동료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리거나 포식자에게 이미 경계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소리로 존재를 드러내는 새, 울새입니다.
2: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4: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0: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유재하의 가리워진 길이었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이 부분을 열어봤네요. 오늘 봄과 여름 사이인 5월이를 만나고 왔습니다. 5월 바람에 흩날리는 호수의 노란 붓꽃도 입함나무도 어찌나 찬란하고 아름다웠는지 내일은 하루 연차 내서 5월이를 만나러 갑니다. 하얀 귤꽃님. 네, 좀 옷차림 가볍게 해서 다녀오셔야겠어요. 내일 많이 덥다고 하더라고요. 이병희님도 오늘 초여름 날씨였죠. 내일부터는 진짜 여름 날씨라고 하더라고요. 31도까지 올라간다니 시원하게들 입으세요. 6월도 아니고 5월에 벌써 30도를 만나게 될 줄 몰랐는데 네, 아무튼 내일 너무 더운데 고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2부에도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계속 기다릴게요. 휴대전화 문자는 샵 9390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서비스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앱 열려 있습니다.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고양시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보러 왔단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일산 호수공원에서 우리의 추억을 담은 꽃들이 시간을 물들입니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0: 5월 23일부터 5월 31일까지 우산시 고인돌공원에서 오오 해피 장밋빛 축제가 열립니다. 아름다운 조명으로 밤까지 빛나는 꽃내음 가득한 축제 속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세요.
1: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패키지 여행이 얼마나 좋은지. 좋은 것은 더 좋아져야 하기에 참 좋은 여행이 패키지 여행을 라르고 합니다. 머무르고 싶은 곳에 길게 머물며 여행을 여유롭게 나르고를 만나보세요.
0: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 되옵니다. 절세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4: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현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Good Music Station. CBS FM.

박화엽의 그런 일은 바이브 미워도 다시 한번 이후 91번으로 청해 주셨고요. 조금 전에 들으신 노래 린의 사랑했잖아 였습니다.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에 2부 함께하고 계세요. 11시 10분 지나고 있습니다. 윤스님, 귀여운 애가 옆에 있어요. 항상 같이 하고 싶어요. 널 좋아해. 너무 사연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눈에 한눈에 들어왔어요. 귀

여우네가 옆에 있어요. 항상 같이 하고 싶어요. 널 좋아해. 와. 그 귀엽다는 그분은 지금 함께 듣고 계실까요? 서로가 서로를 귀여워하고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해피수경님, 딸 보러 시드니에 왔습니다. 여기서 들으니까 너무 좋네요. 오늘 하루 행복합니다. 딸이 진짜 라디오냐고 물어봐요. 같이 있는데 이글 읽어주면 더 행복할 것 같습니다. 딸 덕분에 비행기도 타고 좋은 추억 만들고 갈게요. 하셨어요. 따님이 어린 나이는 아닌 거죠? 진짜 라디오 맞습니다. 어머님과 함께 듣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도시락 싸가는 직장인이에요. 요새 오이가 싸길래 몇개 사왔는데 내일 도시락 반찬으로 싸가려고 오이 탕탕이 만들었어요. 새콤달콤 맛있네요. 커피 좋아하니?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찾아보니까 이 메뉴에 대한 글들이 많이 보이네요. 저만 몰랐나요? 새콤달콤 오이 무침인가 봐요. 아, 입맛도 이렇게 생겼네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라디오 들으며 강아지와 산책 중입니다. 음악도 좋고 시원해서 너무나 행복한 밤. 세라님, 잘 오셨어요. 이 노래는 907번으로 청해주신 노래입니다. 김종국, 제자리 걸음.

다시 혼자인 걸 알고 나면 마치 기다리고 있던 너처럼 problems I know I know 짐을 덜고 싶지 않은 당신 그럼 난 말을 줄이며 하고 싶은 얘기를 뒤로 미루고 어느샌가 관심이 없어

치즈 어떻게 생각해? 그리고 그 전에 들으신 노래 원슈타인의 존재만으로 였습니다. 노래는 4398번으로 청해주신 노래였네요. 오랜만에 공부하며 꿈꿈을 듣고 있어요. 우연히 듣게 된 제빵 수업으로 제빵 기능사 자격증에 도전하고 있거든요. 필기시험을 접수하고 창문 열고 밤바람 맞으며 무슨 말인지 모르는 단어에 밑줄을 치며 외워봅니다. 오랜만에 하는 공부가 힘들기도 하지만 밤에 책 펴고 있는 이 시간이 괜시리 행복해집니다. 꿈꿈 들으며 열심히 해볼게요. 0321님. 모르는 게 많다는 건 내가 알아갈 수 있는 게 많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설레는 마음으로 잘 배워가고 계신 것 같네요. 저도 옆에서 늘 응원 드리겠습니다. 이 노래는 9912번으로 사연과 함께 청해 주셨어요. 이니 씨, 제 둘째 딸이 프로포즈를 받았다며 반지를 보여줍니다. 5년의 사귄 남자친구예요. 어려서부터 결혼은 절대 안 한다고 그러더니 때가 되니까 곁을 떠날 준비를 하네요. 기쁜 마음보다 섭섭한 마음이 큰 건 이기적인 엄마 마음일까요? 내 곁에 있을 줄 알았나 봐요. 사랑받고 있는 딸을 대견하고 청혼받아 기쁜 마음을 전해봅니다. 딸아, 정말 축하해.

0: 세 곡이었습니다. 폴킴 모든 날 모든 순간, 멜로망스의 선물, 조금 전에 들으신 노래 이현우였어요. Marry Me.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1: 경동하우징,
3: 경동하우징 40여 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2: 빌딩앤리치.
3: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2: 빌딩앤리치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1: 경동

0: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1: I love you.
0: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1: I love UU. UU 제약이죠.
0: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UU.
1: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UU.
2: UU 제약.
3: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4: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평동 나비엔.
4: 꿈과 음악 사이를 지나 다시 시작하는 밤. 잠시 후에 만나요. 꿈과 음악 사이의 오늘 마지막 곡이네요. 토이 조규찬의 음성입니다. 내 마음속에 전해드리고요. 저는 내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함께한 2시간 오늘도 행복했어요. 허윤이었습니다.

0: 혈당 건강에
1: 뉴바움,
0: 운동할 때도
1: 뉴바움,
0: 장 건강에도
1: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뉴바옴.
2: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3: 구스 팔로셀러스.
2: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3: 구스 팔로셀러스.
2: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3: 구스 팔로셀러스.
4: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 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 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5: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데릴 런던의 It's All About You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작하는 밤 백원경입니다. 날씨 보니까 내일부터는 기온이 확 오르더라고요. 금방 여름이 될 것 같은 생각에 마음이 바빠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함께하고 계신지요? 여러분의 이야기 나눠주시고요. 같이 듣고 싶은 노래도 보내주시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 있어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커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쿠폰 준비하고요. 여러분의 이야기 신청곡 기다릴게요. 잠깐만요.

0: 국가자격증부터 민간자격증, 수료증까지 한 번에 세종에 응원합니다.
1: 도심지공사 전문 비싸난 건설.
2: 도심지공사, 알아서 척척 잘하는 곳 어디 없나?
3: 도심지공사는 달라야 하니까 빌사남 건설에 맡기세요. 빌딩, 신축, 리모델링까지 복잡한 도심지공사는
1: 도심지공사 전문 빌사남 건설.
4: 소리 질러!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신축도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3: 빌딩앤리치.
2: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3: 빌딩앤리치.
1: 신축도
0: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4: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3: 도대체 어떻게?
2: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5: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6: 카티 프로 시

0: 들어.
1: 보조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심의필 다림티센.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 외계 프로그램
3: 경리.

0: 아니고
1: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지금이 아닌 언젠가, 여기가 아닌 어딘가, 나를 받아줄 그곳이 있을까? 가난한 나의 영혼을 숨기려 하지 않아도 나를 안아줄 사람이 있을까? 목마른 가슴 위로 태양은 타오르네. 내게도 날개가 있어 날아갈 수 있을까? 별이 내리는 하늘이 너무 아름다워. 바보처럼 나는 그저 눈물을 흘리며 서 있네. 이 가슴 속의 폭풍은 언제 멎으려나. 바람 부는 세상에 나 홀로 서 있네. 풀리지 않는 의문들, 정답이 없는 질문들. 나를 채워줄 그 무엇이 있을까? 이유도 없는 외로움, 살아있다는 괴로움. 나를 안아줄 사람이 있을까? 목마른 가슴 위로 태양은 타오르네. 내게도 날개가 있어 날아갈 수 있을까? 별이 내리는 하늘이 너무 아름다워. 바보처럼 나는 그저 눈물을 흘리며 서 있네. 이 가슴 속의 폭풍은 언제 멎으려나. 바람 부는 세상에 나 홀로 서 있네. 지금이 아닌 언젠가, 여기가 아닌 어딘가, 나를 받아줄 그곳이 있을까? 자우림의 노래입니다. 샤이닝.

자우림의 샤이닝, 노래 읽는 밤에서 같이 읽고 들어봤고요. 적재의 더 도어 이어서 함께 했습니다. 10년 애청자, 1인 미용실 하고 있는 원장입니다. 내일 평일 하루 쉬어요. 미용실에서나 집에서나 939를 듣습니다. 1156번님. 하루 쉬시는 날이라 늦게 일어나도 되니까 깨어 계신가 보네요. 이런 날 일찍 잠들면 왠지 아깝죠. 손해보는 기분 들죠. 늦게까지 즐겨보시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9912번님. 시작하는 밤에 고백해봅니다. 제 딸이 오늘 프로포즈를 받았다고 반지를 보여주는데 순간 수많은 감정이 교차되면서 축하한다는 말이 안 나왔어요. 너무 기쁜 소식인데. 정말 기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 곁을 떠나 사랑하는 사람에게로 간다는 생각에 허전함이 밀려들어서 축하한다는 말을 못했네요. 예쁜 딸 청혼받아서 기쁘지? 온 마음으로 축하한다. 엄마보다 더 사랑해줄 너의 짝꿍이기를 바래본다. 꼭 행복할 거야 라고 전해주세요. 라디의 I'm in love 신청합니다. 세상에 엄마보다 더 사랑해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큰 딸이니까 예쁘게 사랑하고 또 사랑받으면서 잘 살 거라고 믿습니다. 저도 축하드려요. 청하신 곡 라디의 I'm in love 그리고 마크 투 구윤회의 Marry Me 같이 듣죠.

마크트 고윤회가 함께한 Marry Me, 앞서 들은 곡 라디의 I'm in love였습니다. 노래만 들어도 마음이 막 몽글몽글해지네요. 반짝반짝쭈님, 친구랑 여행 와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음악도 너무 좋네요. 스노우맨 듣고 싶어요. 이렇게 포근한 날 듣는 스노우맨도 참 좋더라고요. 같이 듣죠. 시아의 노래입니다.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기.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카일 라이라의 노래로 T42 전해드렸습니다. 시작하는 밤 2부도 여러분의 이야기 신청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어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 있죠. 어디에서나 무료로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 있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좋은 밤, 좋은 꿈, 좋은 시작. 시작하는 밤 백원경입니다. 2부 함께하고 계세요.
1: 도심지 공사 전문 비싸난 건설.
2: 도심지 공사 알아서 척척 잘하는 곳 어디 없나?
3: 도심지 공사는 달라야 하니까 비싸난 건설에 맡기세요. 빌딩 신축 리모델링까지 복잡한 도심지 공사는

스테판 비숍 On and On 4Play 네이다니스트의 목소리 Let's Make Love였습니다. 매일 자정부터 2시 당신의 밤을 위한 모든 음악이 여기에 있습니다. 시작하는 밤 백원경입니다. 함께하고 계세요. 앙빵님께서요. 음악감독님 진짜 누군지 궁금해요. 요즘 계속이요. 원경님의 감각인지 애청자의 청곡 덕인지 프로그램의 전체 흐름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미끄러진다는 건 어마어마한 내공이 없으면 쉽지 않을 텐데 말이죠. 시작하는 밤 가족들은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시작하는 밤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만드는 방송입니다. 우리 시작하는 밤 가족들의 내공이 보통이 아니시거든요. 여러분의 신청곡들 저는 엮어가는 것 뿐이니까요. 많이 많이 신청해 주시고 참여해 주십시오. 이렇게요. 이누 아빠님, 깊은 밤 신나는 노래 듣고 싶습니다. 신나는 음악에 취해서 잠시지만 야근의 피로를 풀고 싶거든요. 하시면서 티파니의 Radio Romance 청하셨어요.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먼저 사랑했던 사람을 그리며 듣고 싶다고. 어디서 무얼 하며 지내는지 잘 모르지만 그도 저를 생각했으면 합니다 하시면서 2753번으로 청하신 곡이에요. 아마도 추억이 담긴 노래인 것 같습니다. Cranberries의 Dreams 듣고요. Boys Like Girls의 Crazy World, 티파니의 Radio Romance 세 곡 이어서 듣죠.

밤하늘 올려다보게 하는 노래 두 곡이었네요. 김건모 서울의 달, 라벤타나의 향월가였습니다. CBS 음악 FM 시작하는 밤 백원경입니다. 함께하고 계세요. 3665번님, 우리 집 가족 사진은 흑백 사진. 엄마, 큰언니, 오빠, 작은언니, 그리고 귀여운 아가 저예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여동생과 남동생이 이 사진을 보면서 억울해하고 있지요. 여동생, 남동생 다 같이 찍은 사진은 없나 본데요. 대가족이신가 봅니다. 사진도 첨부해 주셨는데, 야, 영화 속에서 보던 그런 사진 같아요. 온 가족 모여서 사진 한번 찍는 게 사실 생각보다 꽤 어렵고 번거로운 일인데, 이런 사연들도 사진 보면 가족 사진 좀 열심히 찍어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진호의 가족 사진 청하셨네요.

코스모스님, 이 밤에 산천을 울리는 여운을 꿈나라로 하시면서 사이먼 앤 가펑클의 엘 콘도 파사 청하셨네요. 같이 듣죠.

세사리아 에보라, 마리아 엘레나였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이에요. 조 파렐 루이스 헤이스 콰르텟의 연주 베사메 무초 들으면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오늘도 시작이 좋았습니다.

0: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1: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다.

0: 있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2: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배가 고프면 밥을 먹지만 마음이 텅 빈 것 같은 날은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마음의 허기를 가짜 식욕으로 오해해서 음식을 찾기도 하는데요. 내면의 굶주림은 칼로리로 해결되지 않죠. 마음의 허기를 채우는 쉽고 즐거운 방법은 오감을 깨우는 작은 몰입이라고 합니다.

마음의 허기는 나를 대접하는 다정함에서도 채워져요. 냉장고 문을 여는 대신 마음을 다독여줄 책이나 따뜻한 무언가를 먼저 찾아보는 것도 괜찮겠죠. 비워진 마음을 채우려 억지로 집어넣을 때보다 평온한 휴식을 줄 때 비로소 다시 차오르기 시작할 겁니다.

0: wonderful,
1: the great Tony Bennett. Happy birthday.
0: Thank you.
2: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5월 13일 수요일 아침에 첫 곡은 For Once in My Life, 토니 베넷 그리고 스티비 원더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이럴 때 많이 있죠. 뭔가 허전해서 뭐 딱히 막 배가 많이 고픈 건 아닌데 자꾸 허전해서 입속에 뭘 집어넣게 될 때 이렇게 배가 고픈 걸로 착각할 수가 있지만 어쩔 때는 배가 아닌 마음이 고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공허함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잘 모르겠죠. 괜히 단 음식이 당기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의미 없이 뭔가를 계속 소비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마음의 허기는 음식만으로는 잘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음악 한 곡에 오래 귀를 기울여보거나 아니면 좋아하는 책을 천천히 펼쳐보거나 또 이맘때 짙어지는 초록빛 풍경을 가만히 바라보는 일처럼 오감을 깨우는 작은 몰입이 마음을 다시 좀 숨쉬게 해주기도 하죠. 이런 좋은 전시 같은 거 있으면 보러 가셔도 좋고요. 결국 나를 가장 잘 채워주는 건 스스로를 함부로 다루지 않는 다정함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몸의 허기뿐만 아니라 마음의 허기까지도 건강하게 잘 돌봐주시길 바랍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이렇게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쉽게 연결됩니다. 또 매일 만나는 클래식 전국 감상 시간에는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앨범 Remember Vienna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수평기님이 사연 보내오셨는데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들으면서 켈리 글씨 쓰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40년 만에 붓으로 하면서 음악과 함께하니 좋아요 하셨어요. 캘리그라피 참 재미있을 것 같더라고요. 저도 잘 모르던 분이었는데 우리 아당님들 중에도 이 캘리그라피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한두분 계신 걸로 아는데 제 공연 때뭐제 이름도 그렇고 우리 방송 제목인 아름다운 당신에게 을 아주 멋진 이렇게 한글로 써서 주셨는데 아유 정말 그야말로 예술 작품이더라고요. 한글이 이렇게 아름다운 글이었나 생각하게 되었는데 우리 수평기님도 멋진 또 캘리그라피에 푹 빠지시길 바라겠습니다. 5847번님, 잘 사는 건 누구나 할수 있지만 나답게 살수 있는 건 나밖에 할수 없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나답게 하루를 멋지게 살아볼래요 하셨습니다. 결국 잘 산다는 건 나답게 사는 것인 것 같아요. 그게 어디 정해져 있겠어요. 이렇게 하는 게잘 사는 것이다라는 게. 그러나 내가 행복하고 나의 진짜 모습을 계속 스스로 발견하면서 살아가는 게 가장 잘 사는 거죠. 현명하십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에네스토 데크루티스의 돌아오라 소렌토로 보내드리겠습니다. 7407번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테너 호세 까레라스의 음성으로 보내드립니다.

에네스토 데 크루티스의 돌아오라 소렌토로, 테너 호세 카레라스의 노래였고요. 7407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7023번님이 사연 주셨는데요. 여기는 서호주 퍼스입니다. 남편과 아들이랑 여행 왔어요. 매번 여행 가서 듣고 있어요. 하시는 분들의 얘기만 듣다가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리니 참 좋네요. 매일매일 귀한 음악으로 아침 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이야. 아이고, 이렇게 행복한 가족여행 가셨군요. 남편분과 또 아드님과 얼마나 행복하실까요? 요즘 또 기름값 때문에 비행기표도 만만치 않을 텐데 또 시간이 맞고 이렇게 기회가 돼 있을 때는 좀 무리를 하셔서 갔다 와도 정말 또 좋은 추억이 되고 많은 에너지를 얻고 오겠죠. 좋은 시간 후회 없이 보내고 오시길 바랍니다. 또 그곳에서도 우리 아름다운 당신에게 잊지 않고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잠에서 깬 아침마다 나는 소포 상자를 연다. 오늘 아침에도 그게 왔다. 소포 상자 안에는 편지 한 통과 어제로부터 도착한 내가 있다. 어젯밤 잠은 죽음이고 오늘 아침 나는 잠을 깨고 새로 탄생했다.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내가 아니다. 다만 어제의 기억과 상황과 몸, 내가 여전히 나로 살아가겠다는 약간의 의지를 건네받았을 뿐이다. 그것들을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내게 보냈다. 어제의 나는 그제의 나로부터 그걸 건네받았다. 말하자면 하루살이들 간의 인수인계다. 그렇지만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나를 구속할 권한은 없다. 어제의 나는 오늘의 내가 아니므로. 그러니까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와는 전혀 다르게 살아도 된다.

소포 상자 속 편지에는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나를 간섭하기 위해 써놓은 말들이 있지만 그걸 읽어보고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나는 오늘 아침에 태어나 밤에 잠 속으로 폐기될 하루살이이므로 그저 오늘 하루를 잘 살면 된다. 그렇지만 내일의 나에 대한 배려는 있어야 할 것이다. 내일의 나는 또 어쩔 수 없이 오늘의 나에게 소포 상자를 받아야 하는 운명이기 때문이다. 오늘 나의 나쁜 기분과 나쁜 상황과 나로 사는 괴로움과 무기력함을 내일의 나에게 인계해주고 만다면 그걸 고스란히 받아야 하는 내일의 내가 불쌍하다. 어제는 비가 하늘에서 콸콸 쏟아졌다. 밤사이 비가 그쳤고 오늘은 맑게 날씨가 갰다. 어제의 내가 계속 말을 걸어서 여유를 찾고 싶었다. 혼자 중랑천 산책로를 걸었다. 최선을 다해 천천히. 어제의 비에 불어난 갈록색 강물이 넘실댔다. 주변에 비 온 뒤에 강물 냄새가 가득했다.

집에서 어제의 내가 보낸 긴 편지를 읽다가 피곤해서 밖으로 나왔다. 생각해보니 나는 어제의 내가 하는 말들을 너무 잘 들어주는 것 같았다. 그러지 않기로 했다.

드뷔시의 피아노를 위한 베르가마스크 모음곡 네 개의 모음곡 가운데 세 번째 곡 달빛 보내드렸습니다. 조성진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요. 작가 김종완의 책 밤과 꿈과 기분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가끔은 어제의 기분이 오늘까지 이렇게 길게 따라올 때가 있죠. 어제 들었던 말, 뭐 어제 내가 했던 후회, 어제 내가 받은 상처들이 마치 오늘의 나까지 규정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글을 읽다 보니까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와 완전히 같은 사람일 필요는 없다는 생각도 드네요. 어제보다 좀 가벼워도 되고 좀 다르게 살아도 되고 어제 붙들고 있던 마음을 오늘은 좀 내려놓아도 괜찮다는 것. 뭐 물론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나에게 건네준 것들 가운데 그대로 가지고 와야 할 것도 있겠죠. 하지만 이미 지나간 감정에 오늘까지 끌려다닐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는 어제의 나에게서 조금 자유로워져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의 나에게는 조금 더 다정한 마음을, 좋은 마음을 건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엔 호돌이 친구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 신청곡입니다. 이런 사연 함께 주셨는데 매일 눈 뜨면 제일 먼저 화초에 물을 주는데도 못 봤네요. 지난주 내내 햇빛이 따스하고 기온이 높아서 그랬는지 어느 순간 쑥 올라왔어요. 제 뒤에서, 제 옆에서, 제 앞에서 화초들은 몰래몰래 쑥쑥 자라고 있습니다. 2021년에 이사하고 일주일 후 제게 선물로 온 금전수. 5년째 함께하며 정글이 될 것만 같네요. 원숭이라도 데려다 놔야 할까요? 아, 재밌습니다. 아, 또 식물 키우는 거 맛들리면 정말 금전수는 또 워낙에 생명력이 강한 식물이라 잘 자라잖아요. 물 한참 안 주면은 이따가 조금 쭈글쭈글해져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정말 한참 안 줬네 이러고서 주면 또 금방 다시 건강해지고 정말 얼마나 이쁜 강아지 같은 식물인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 호돌이 친구님이 신청하신 곡 듣겠습니다. 로시니의 고양이 중창, 파리나무 십자가 합창단의 노래입니다.

아유, 너무 재밌는 곡이죠. 로스니의 고양이 중창 미야오 미야오. 파리나무 십자가 합창단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참 기발한 것 같아요. 음악가들이. 자, 이어지는 순서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입니다. 저의 피아노 앨범 소품집 Remember Vienna 전곡을 함께 듣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가운데 브람스의 음악을 듣는 차례입니다. 브람스의 인터메조, 원래는 드라이 인터메티, 세 개의 인터메조 해서 OP117이라는 작품 번호로 묶은 소품집인데요. 그 가운데 첫 번째 곡 오늘 듣습니다. 브람스는 이 작품들, 인터메조, 세 개의 인터메조를 두고 나의 슬픔의 자장가, Wiegen Lieder meine Schmerzen, 내 아픔의 자장가,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죠. 그래서인지 이 음악에는 누군가를 재우는 듯하게 조용히 흔들어주는 온기, 그러면서도 그 이면에 스며있는 깊은 고독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특히 오늘 들으실 1번은 스코틀랜드 민요에서 가져온 선율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아주 아주 먼 기억 속에서 들려오는 노래처럼 따뜻하면서도 어딘가 아련하고 쓸쓸한 울림을 남깁니다. 이 브람스의 후기 작품들, 뭐 백몇십 번 쓰는 이 피아노 작품집들이 116, 환상 모음곡 117, 이 간주곡 모음곡 118과 119, 클라비슈티케 모음곡들이 정말 아름답고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꿈 가운데 하나가 이 작품들을 모두 앨범으로 녹음하는 건데요. 자, 브람스 말년 특유의 절제와 깊이가 가득 담긴 음악, 김정원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들어보시죠.

브람스의 인터메초 1번 1플랫 장조 작모노 117 가운데 1번이었습니다. 김정원의 피아노 연주였어요. 평화롭고 따뜻한 듯하면서 살짝살짝 고독함이 느껴지는데 2번은 이제 단조로 변하면서 훨씬 더 슬픔이 구체화된답니다. 8513번님 사연입니다. 모내기 해야 되겠어요. 벌써 이렇게 컸네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논바닥에 클래식이 가득히. 모들도 기분 좋겠죠? 하셨습니다. 이야, 이 모들이 아주 고급스럽게 자라겠네요. 네, 그리고 식물 키우시는 분들, 우리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클래식 음악과 함께하면요 훨씬 더 이쁘게 착하게 잘 자랄 거예요.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자, 오늘 1부 끝곡으로는 이 곡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바이올린 콘첼토들, 바이올린 협주곡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도 아주 좋아하는 협주곡이기도 하지만 제가 바이올리니스트들에게 물었을 때 제일 많은 답변이 이 협주곡을 가장 좋아한다는 답이었습니다. 바로 베토벤의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작품은 61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만원 트로포 보내드립니다. 헬릭 쉐링의 바이올린, 베르나르드 하이팅크까지 위한 암스테르담 콘서트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리고요. 1부 끝곡입니다. 저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돌아올게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2부 첫 곡은 이은상 씨 홍난파곡 사랑, 소프라노 형진미의 노래로 보내드렸고요. 이 곡은 남영란 님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1900년에 창단된 빈 심포니 내한 공연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페트로 포펠카가 지휘하고요. 아나스타샤 코베키나의 첼로 협연으로 드볼작의 첼로 협주곡 그리고 교향곡 9번 신세계로부터를 연주합니다. 5월 25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롯데 콘서트홀입니다. 마포 아트센터 마티네 콘서트 맥모닝 콘서트가 열립니다. 콘서트 가이드 피아니스트 김용배의 해설, 여자경이 지휘하는 오케스트라 M의 연주로 림스키 코르사코프의 세헤라자데, 로드리고의 네데이 기타를 위한 안달루시아 협주곡 등을 들려줍니다. 5월 27일 수요일 오전 11시 마포아트센터 아트홀 맥입니다. 서울시립교향악단 공연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지휘 마르쿠스 슈텐츠, 바이올리니스트 바딤 글루즈만의 협연으로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월턴의 교향곡 1번을 연주합니다. 5월 28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롯데콘서트홀입니다. 끝으로 첼리스트 박유신, 피아니스트 한지호의 듀오리사이트 열립니다. 슈만의 환상소곡집 그리고 브람스의 바이올린 소나타 1번 비의 노래를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편곡 버전으로 들려줍니다. 5월 29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챔버홀입니다. 공연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요, 공연 제목과 함께 반드시 본인 성함을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차이콥스키의 오페라 예프게니 오네긴 가운데 폴로네이즈, 제임스 레바인이 지휘하는 슈차츠 카펠레 드레스덴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1554번님 사연인데요. 새벽 근무 마무리하면서 간단한 아침으로 샐러드랑 차 한 잔의 시간을 누리면서 오늘의 삶을 계획해봅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아, 샐러드와 차 한 잔. 아유, 아침으로 너무 좋은데요. 자, 계획. 저도 좀 계획 좋아하는 편인데 오늘의 삶. 그래도 대략 계획해놓으면 훨씬 더 편리하시겠죠? 자, 이번엔 효원이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이 신청곡 보내오셨네요. 지난 토요일 14살 이주원 군이 금난세 뮤직센터에 와서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 1번을 연주했는데 나이에 비해 쇼팽의 서정성을 어찌나 잘 표현하던지요. 나중에 보니 정원님을 사사한다고 되어 있어 역시나 했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셨군요. 네, 우리 이쁜 꼬맹이 14살 이주원 군. 얼마 전에 미국에서 힐튼 헤드 국제 콩쿠르에서 당당히 우승을 차지한 아주 영재 친구인데요. 음악을 아주 좋아하는 친구고 여러분들에게 많은 음악을 선물해 줄 수 있는 훌륭한 음악가로 자라나기를 저도 응원하고 있습니다. 아유, 그 연주 함께 해주셨군요. 신청해 주신 곡 함께 듣겠습니다.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 1번 2단조 작품번호 11 가운데 2악장 로만체 라르게토 함께 듣죠. 크리스티안 티멀만의 피아노 그리고 카를로 마리아 줄리니가 지휘하는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 1번 2단조 작문호 11 가운데 2악장 로만체, 로망스, 라르게토. 크리스티안 지메르만의 피아노, 카를로 마리아 줄리니가 주연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연주였습니다. 이 지메르만이 이 쇼팽 피아노 협주곡을 젊었을 때, 이건 아주 젊었을 때는 음반이고요. 이후에 또 나이 들어서 한번 본인이 직접 지휘하면서 다시 한번 녹음을 했죠. 어떤 분들은 역시나 더 이렇게 성숙해진 연륜을 가지고 녹음한 게 더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젊었을 때 조금 뭔가 더 머리는 좀 더 간단하고 더 생동감 있게 연주한 젊었을 때 머리 더 좋다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취향의 차이겠죠. 이렇게 여러 시기에 걸쳐서 같은 곡을 또다시 한번 녹음하는 것도 피아니스트로서 참 음악가로서 재미있는 작업인 것 같아요. 저도 쇼팽의 발카로를 20대 때 첫 음반에 녹음하고 얼마 전에 또 40대를 거의 보내면서 다시 한번

녹음했는데 두 연주가 굉장히 많이 달라서 스스로도 재미있었습니다. 또 듣다 보니 옛날에 친 게 더 잘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나이 들어 친 게 성숙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 When I Fall in Love 듣겠습니다. 크리스 보트의 트럼펫 연주를 함께 하죠.

When I Fall in Love, 크리스 보티의 트럼펫 연주였습니다. 제 트럼펫도 참 매력적인 악기예요. 이렇게 솔로 멜로디 부를 때는 이게 금관이어서 막 그냥 빵빵빵할 것 같은데 또 굉장히 아련하고 우수해져진 소리도 내고 아주 분위기 있는 소리도 내고 아주 매력적인 악기예요.

엠스타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 사연 주셨는데요. 와이프는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저는 청소를 하면서 아름다운 당신에게를 들어요. 이 시간이 참 소중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CBS가 보이는 목동에서 듣고 있으니 같이 호흡하며 듣는 느낌도 들고요. 사연 읽어주시면 와이프에게 작은 추억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내오셨네요. 엠스타라는 닉네임 듣고 우리 와이프분이 바로 아, 내 남편이다 알아보실지 모르겠어요. CBS 우리 방송국이 보이는 곳에서 듣고 계시다고요? 제가 지금 창밖을 보면서 어 저기 계시려나 하면서 한번 보는데요. 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CBS 사랑해 주시고 그중에서 아름다운 당신에게 제일 많이 사랑해 주세요. 자 이어지는 곡은 욕심쟁이라고요? 자 이어지는 곡은요. 프리드리히 시셸 로렐라이 듣겠습니다. 익숙한 노래죠. 빈소년 합창단의 노래로 함께 듣죠.

프리드리히 실처의 로렐라이 보내드렸습니다. 빈 소년 합창단의 노래였습니다. 제임스 킴이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인데요. 화물차 운전이 올해로 벌써 7년 차가 되었다.

일을 시작하면서 새롭게 변한 것중한 가지가 하루 종일 라디오를 듣고 다니는 거다. 출근해서 거래처 납품할 제품 적재하고 고속도로를 들어서면 항상 CBS 음악 FM의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라는 클래식 음악 방송이 나와 함께 동행한다. 클래식 음악은 아주 오래전 음악 감상실에서 쓴 커피 마시며 우아하게 들었던 것이 처음이었는데, 이렇게 매일 운전하면서 차 안에서 듣는 것도 아주 좋다. 올해 처음으로 공연에 당첨이 되어 아내와 예술의 전당에 다녀왔다. 앵콜이 끝난 후 나도 모르게 울컥해서 브라보를 외치고 말았다. 옆에서 아내가 옆구리 쿡 찌르며 조용히 하라는 눈짓을 주었지만 주체할 수 없는 벅찬 감정을 어쩌란 말이냐. 아, 정말 아름다운 날이었다. 이렇게 사연을 보내오셨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워낙에 뭐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셨네요. 그 옛날 오래전 음악 감상실에서도 들으실 만큼 매니아신데, 또 이렇게 방송 통해서 다시 만났으니까 좋으시죠. 아내분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고 오신 것 같아서 공연 선물 드린 저희도 너무너무 뿌듯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공연 많이 많이 다니시면서 음악, 클래식 음악 사랑 더욱더 깊게 키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공연도 한번 오세요. 자, 이번엔 4209번님의 신청곡입니다. 요즘 베토벤의 비창 소나타 2악장 연습 중인데 신청해요 하셨습니다. 요즘 이렇게 전공이 아니지만 취미로 배우시면서 내가 좋아하는 곡 하나 잘할 때까지 연습해야지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꽤 계세요.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비창 소나타 2악장. 쉽지 않죠. 오른손에 멜로디 레가토 신경 쓰시고요. 그리고 멜로디와 또 중간에 나오는 화성과의 밸런스가 잘 맞아야 되니까 탑 멜로디 잘 들리게 중간에 내성은 조금 작게 이렇게 치시면서 연습하십시오.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8번 C단조 비창 작품은 13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칸타빌레 루돌프 훅빈더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8번 C단조 비창 작품으로 13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칸타빌레 루돌프 부흐빈더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우리 4209번님 뭐 더도 말고 한 부흐빈더 정도 칠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은 아우 멋진 곡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재즈인가 이것은 클래식인가 조지 걸신의 랩소디 인 블루 준비했고요. 앙드레 프레빈 워낙에 클래식 아티스트만 재즈 연주에도 능한 뮤지션이죠. 프레빈이 직접 피아노 연주와 지휘를 함께했습니다. 피츠버그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함께 연주하고요. 오늘 끝곡으로 듣습니다.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CBS FM은 아름다운 음악, 좋은 음악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께 사랑과 기쁨을 드리기 위해 방송 제작자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아름다운 라디오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2: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쇼파
3: 별이 다섯 개
1: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쇼파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길을 내시니 감사드립니다. 혼자서는 갈 수 없는 이 길을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예수께서 아버지와 함께 가셨듯 우리도 성령을 따라가게 하소서. 지금도 멈추지 않고 뛰고 있는 이 심장 가운데 주의 말씀을 새겨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 할 첫 찬양,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215장 찬송 국립합창단의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유창원의 음성으로 함께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누가복음 24장 5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마지막까지 사랑하는 이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주님의 손짓을 마음으로 그려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85장 찬송 남궁송옥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성자의 귀한 몸 목민교회 시온성가대 찬양으로 내 주의 나라와 크로스웨이 선교합창단의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엘티방님께서 나무엔의 곡으로 청해 주셔서 함께 했습니다. 계속해서 하늘의 찬송이 들리던 그날 개민수의 찬양 준비했고요.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서울 모태탑 창단의 곡 이어집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스텔라님 반갑습니다. 샬롬, 오늘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자 보내주셨고요. 천등사님께서도 오늘도 좋은 찬양 감사드립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큰아들이 오늘 생일인데 중국 출장 가서 주말에나 온다고 합니다. 늘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다녀올 거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요. 작은 자님 기도문에 또 함께합니다. 모든 것이 슬픔으로 끝날 것 같은 때에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불안한 때에도 저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제 인생을 기쁨으로 채우실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시간을 견뎌내게 하소서. 아멘. 유동근 님께서는 감기가 심하셨군요. 누가 저를 한 대 치고 간 듯이 기침과 함께 한기까지 느껴지네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이틀간 쉬었더니 심적으로 더 힘든 듯해서 다시 시작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오가는 길에 주님께서 새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동방현주의 사명 정해 주셔서 준비하고요. 그에 앞서서 이찬구님께서 신청하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조수진의 찬양 보내드릴게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받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CBS 홈페이지 라디오 클릭하시고 음악 FM에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게시판에 신청곡과 함께 사연 남겨주십시오. 방송 듣는 중에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의 게시판 이용하셔도 되고요. 휴대폰 문자메시지 보내실 분들은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0: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강무림의 찬양으로 함께 했습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

0: 저축은행.
1: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2: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3: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야외 예배 잘 다녀오셨나요? 사진까지 보내주신 꽃마리님 감사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사랑의 교회 호산나 찬양대 곡으로 청해 주셨어요. 1부의 끝곡으로 보내드릴게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잠시 후 2부에 다시 뵙겠습니다.

0: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큐.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지명현의 찬양 2부의 첫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이경미의 음성으로 양 99마리는 함께합니다.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5월 14일 목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말씀 시편 93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시편 93편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오늘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실 때 그저 만드는 자로 머물러 계시지 않았습니다. 능력의 띠를 두르시고 친히 이 땅을 다스리시되 지금까지도 진정한 왕의 권위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모든 자연의 이치, 인간의 역사, 교회의 사명까지 다 우리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얼마나 인식하며 살고 있을까요? 일이 잘 풀리면 잘 풀리는 대로, 삶이 고단하면 고단한 대로, 나의 경험, 지식, 감정, 주변 환경에 의지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기도 하고 때로 어그러진 우리의 삶이나 세상의 이런저런 모습을 보며 낙심하기도 합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요동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완전하십니다. 조금도 부족함 없고 영원토록 쇠하지 않는 그 다스리심으로 온 세상뿐만 아니라 한 개인에 불과한 내 삶까지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환경에 압도되지 않습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주의 보좌는 흔들리지 않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 잠잠히 서는 믿음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온 천하 만물 우러러 신지호의 찬양으로 함께 했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하고 계시고요. 늘 기도합니다. 새벽 예배 드리고 가는 길에 듣고 계시다고 8985번 아침에 빵 냄새 맡으면 너무 기분 좋죠? 빵집 지나는 길인데 고소한 냄새가 난다고 표현하셨어요. 뭔가 상상이 되는데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신청하신 곡 콰데스의 곡으로 준비했고요. 그에 앞서서 주를 악모하는 자 박신화 콰이어의 찬양 전해드릴게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샬롬 인사 건네주셨어요. 손녀 손자 사랑님, 오늘도 주어진 삶을 감사하며 평안한 미소로 이웃을 대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 좋은데요. 평안한 미소. 주니빈님, 주님을 묵상하며 새날을 맞이하는 것,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 주셨고요. 안주하는 여행자님, 요즘 현장 조사가 날이 더워질수록 더 지치는 것 같네요. 야외에서 현장 근무를 하셔야 되나 봐요. 몸이 지치더라도 마음은 무너지지 않는 버팀목 주시기를 빌어주세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아직 더위가 시작하기도 전인데 걱정이네요, 정말. 어떻게 내맥이 찬양만으로는 안 될까요? 잠깐씩이라도 쉬시면서 충전하시기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이님, 처음 글 올려주셨네요. 인사 건네주셨고요. 반갑습니다. 아가다님, 또 푸른동사님, 준희님, 소망님 모두 인사 건네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유리정은님께서는 엄마가 대상포진에 걸리셨어요. 친정어머님 말씀이시군요. 가볍게 지나가길 기도합니다 하고 보내주셨는데, 함께 기도합니다. 많이 아프지 않으시기를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권아름과 진소영의 찬양으로 청해 주셔서 준비하고요. 이어서 배상진님께서 청하신 주님의 손, 송승현의 찬양 전해드릴게요.

제자들은 수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지내며 가르침을 받고 놀라운 행적도 보았으나 그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들이 깨달은 시점은 그분의 순환, 곧 십자가 처형과 부활 이후였다. 그리고 그들은 성경으로 되돌아감으로써 이를 깨달았다.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주님이 누구신지 한참 뒤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따라 지금도 천천히 걷고 있는 중입니다.

먼저 보내드린 곡은 부활 승천하신 주께서 최훈차 콰이어의 찬양이었습니다. 이어서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임미정의 찬양으로 들었습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어모키님께서 청해 주셨어요. 주 예수 넓은 품에 국립합창단의 찬양입니다.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2: 신축도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5: 빌딩앤 리치.
4: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5: 빌딩앤 리치.
2: 신축도
6: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7: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히즈 가든의 찬양, 하나님의 나팔 소리, 성령이 계시네 접속곡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이었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안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안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 나를 돌보는 시간 1분.
2: Hi everyone, 영어 강사 케일린입니다. 저는 하루에 딱 1분 냄새를 맡는 시간을 만들었어요. 아침엔 커피 향을 맡고 밖에 나가면 공기 냄새를 느껴보고요. 또 음식을 먹기 전에 냄새를 맡으면서 먼저 음미해봐요. 처음엔 별 의미 없을 줄 알았는데 그 1분 때문에 하루가 더 또렷하게 기억되기 시작했어요. 그날 맡았던 냄새가 그날 있었던 일들이랑 같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하루가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하나씩 구분되는 느낌이었어요. 돌이켜보면 그 1분이 제 하루를 기억하는 방식을 바꾸고 있었던 것 같아요.

0: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침대
2: 별이 다섯 개
0: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침대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꽃들은 자기가 가진 향기를 밖으로 밀어낼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꽃잎 속에 꽁꽁 숨겨두는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기꺼이 비워내야만 우리가 아는 꽃피는 계절이 완성되죠.

그런 꽃들과 다르지 않을 거예요. 좋은 마음을 가두어두기보다 손을 펼쳐서 밖으로 흘려보낼 때 그때 삶의 진한 향기가 더 배어나올 겁니다. 5월의 꽃향기가 유난히 달콤한 아침, 목요일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실사 이번에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중동 사태로 에너지 수급 우려가 커지는 지금, 에너지 절약은 선택이 아닌 필수. 에너지를 절약하는 슬기로운 국민행동 함께 해볼까요?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 타기,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 이용하기, 전원 차단으로 불필요한 에너지 사용은 줄이고, 전기차, 휴대폰 등은 낮 시간에 충전하기. 우리의 작은 실천이 일상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에너지 위기 극복, 모두 함께 해주실 거죠? 이 캠페인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에너지공공기관이 함께합니다.
6: 카티프로 시!

0: 프로. 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심의필 다림티센.
1: 요리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Good Music Station. CBS FM.

This is my father's world. 참 아름다워라. Jesus paid it all. 이 세상 험하고. I love to tell the story. 주 예수 넓은 사랑. 5월 14일 목요일입니다. 1월이나 2월에 설 연휴가 들어있을 때 왜 명절 한번 지내고 나면 그 달이 금세 지나가는 느낌이잖아요. 이달도 비슷한 느낌입니다. 지난주 어린이날 그리고 어버이날을 보내고 나니까 이번 주는 어떻게 흘렀는지 벌써 목요일이고 어느새 5월의 중간까지 와 있네요. 예, 이렇게 시간은 참 잘 흘러갑니다. 김명수님, 사방 창문 열어놓으니까 저 멀리서 아카시아 향기가 우리 집까지 퍼집니다. 5월 중순에 아카시아 향 내음, 오늘도 은혜로운 찬양 찬송 감사합니다. 좋은 계절이에요. 현재 서울 기온이 16.6도입니다. 근데 낮 기온이 31도까지 오를 거래요. 일교차가 15도 이상 벌어지고 있으니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연과 신청곡은 이쪽이에요. 문자는 샵 939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스마트폰에 CBS 레인보우 앱을 다운받고 게시판 들어오십시오. When the roll is called up, 연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조선시대 구황 촤료라는 책자가 보급됐습니다. 굶주림에 시달리는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식물에 대한 정보를 담았는데 무려 851종이 수록됐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경험을 통해 독성을 없애는 방법과 식물을 장기간 보관하는 방법을 체득했죠.

세월이 흘러 이제 한식은 세계의 주목을 받는 자랑거리가 됐습니다.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은 한식 조리법의 시작은 굶주림이었네요.

풀뿌리와 나무 껍질로 연명해야 했던 우리 조상들은 위험을 감수하며 산에서 찾은 식물을 밥상에 올릴 방법을 찾았습니다. 절박함과 간절함이 찾아낸 방법이었죠.

12회 혈루병을 앓던 여인은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고 그때 여인의 병이 나았습니다.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은 대부분 절박하고 그래서 간절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른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됩니다. 아멘.

라이브 버전 호산나, 그리고 은총 세실님 신청하신 God is so good, 좋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실록을 바라다 보면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즐겁다. 내 나이를 세어 부었다리. 나는 지금 5월 속에 있다. 예, 천상병의 시가 딱 제 마음입니다 하면서 은총세실님 사연과 함께 주신 신청곡. 예, 저는 이 식구가 떠올라요. 5월이 오면 누구라도 행복해야 한다는 듯이 행복하라. 5월이 오면 누구라도 행복할 수 있다는 듯이 행복하라. 예, 5월에는 누구나 모든 사람이 무조건 행복해야 한다는 뜻이겠죠. 알고 보면 5월과 관련된 좋은 시가 참 많거든요. 시인들이 5월을 소재로 시를 자주 썼다는 건 그만큼 아름답고 귀한 시간이란 의미겠죠.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5월 14일 목요일 아침. Jesus loves even me,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U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아, 또 눌어붙었네.
3: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4: 잘 돌아갑니다.
5: 잘 돌아갑니다.
6: 잘 돌아갑니다.
7: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0: 싫어.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0: 고려 용접봉 그린 KR3000.
1: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 용접봉 그린 KR3000. 그...

여러분께 장미꽃 한 송이 건네는 마음으로 Bat Midler의 Rose 일부 끝곡으로 띄웁니다. 저는 사실 몰랐는데 청취자분들이 알려주셨어요. 오늘이 5월 14일 로즈 데이라고 합니다. 어디서 유래한 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장미의 꽃말은 알아요. 제가 내 마음은 그대만이 압니다. 예, 이런 날을 핑계 삼아서 꽃 선물도 해보고 내 마음은 그대만이 안다. 평소에 마음을 표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1부 마칩니다.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성공 보물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5: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감귤 새순 숨어있는 진딧물 깍지벌레 누가 잡을 수 있을까요?
6: 정답은 엘레스탈 깍지벌레 탈탈 진딧물도 탈탈 빠르고 오래가는 엘레스탈
5: 봄순 나오면 탈탈 엘레스탈 신젠타 코리아
7: 비대 살 땐 당당

0: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1: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2: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3: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4: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5: 판촉물
4: 고려기프트
5: 답례품
4: 고려기프트
5: 기념품
4: 판촉물을 고려하라
3: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댁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와 여는 아침 김용신입니다. 스페인어 중에 오할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디 그렇게 되기를 이라는 뜻인데요. 좋은 하루와 행복을 조용히 바라주는 마음이 담긴 말이라고 해요. 어쩌면 이런 마음일 거예요. 아침에 급히 나선 길에서도 버스가 딱 맞춰서 와주기를. 점심시간에는 좋아하는 사람과 웃으며 식사할 수 있기를. 피곤함 속에서도 수고했어요 라는 다정한 말 한마디를 듣게 되기를. 오늘 하루가 그래도 괜찮은 날이었다고 마무리 되기를. 서로의 무사한 하루를 조용히 빌어주며 따뜻한 인사를 나눌 수 있는 아침이면 좋겠습니다. 그대들이 바라는 모든 것 오할

0: Don't worry, it will soon pass, whatever it is. Don't worry, be happy. I'm not worried.
1: Bobby McFerrin, Don't Worry, Be Happy로 시작했습니다. 박영달님께서 오할라? 오하당. 왠지 하루의 시작이 잘 될 것 같은 그런 주문이에요 하셨는데 그런가요? 오할라 오하당? 그대들은 오늘 아침에 어떤 걸 바라는 마음인가요? 뭘 바라시나요? 오하당에서 오할라를 좀 해드리려고 잘 될 수 있도록 정말 그렇게 기대하는 것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오늘 잘 이루어지기를 정말 조용히 빌어드리고 싶어서요.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5월 1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CBS 음악 FM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2: 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짧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우리들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득한 사회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3: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5월 23일부터 5월 31일까지 우산시 고인돌공원에서 오오 해피 장밋빛 축제가 열립니다. 아름다운 조명으로 밤까지 빛나는 꽃내음 가득한 축제 속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세요.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안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안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카티프로 시

0: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잘 돌아갑니다.
0: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3: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푼루스 들으셨습니다. 케니 로겐스의 노래는 우림님께서 신청하셨고요. 칼 더글러스의 쿵푸 파이팅 앞서서 보내드렸어요. 오늘 저에게는 좀 우울한 날입니다 하시면서 1730님께서 뇌혈관에 꽈리가 생겨서 오늘 오전 9시에 수술에 들어갑니다. 잘하고 아무 일 없기를 바랍니다 하셨는데 부디 그렇게 되기를요. 오늘 오프닝으로 오할라 얘기하면서 제일 먼저 제가 함께 바랄 수 있는 사연을 주셨네요. 제 주변에 사실 그 수술을 받은 사람이 두 명이 있어요. 두 명 다 아주 잘 됐고요. 그리고 매우 건강하게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자신의 몸에 대해서 잘 알게 된 그 이후로 자신의 몸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되어 있어요. 몸이 보내는 신호가 좀 좋지 않아 걱정이더라도 우리는 또 그 때문에 훨씬 더 나를 잘 알게 되고 내 자신을 잘 살피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나쁜 게 꼭 나쁜 거로만 끝나는 건 아니니까 더 괜찮고 더 좋은 환경 그리고 사람으로 바뀌어 나갈 수도 있는 거니까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수술 잘 되실 거예요. 7시 18분이고요. 오늘 목요일 아침에 신나게 사실은 응원곡처럼 두 곡을 들었는데 오늘 목요일에는 또 선택하셔야죠. 2부로 꼭 와주세요. 어제 영화 마이클 보러 가신다고 몇 분이 저한테 막 자랑하고 가셨거든요. 잘 보고 오셨어요? 오늘 관련 선택 있습니다. 2부에 꼭 와주세요. 우물정 9390 샵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문자로 레인보우로 오세요.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때이른 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동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고온 건조한 바람으로 변해서 서쪽 지방의 기온을 끌어올리겠는데요. 한낮 기온 서울은 31도, 대전과 광주가 30도까지 오르면서 올 들어서 가장 덥겠습니다. 반면 동풍의 영향을 직접 받는 동해안은 강릉 20도, 포항 21도 등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중서부와 강원 동해안, 서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요.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호남과 경남 북서 내륙에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일부 지역은 돌풍과 천둥, 번개 동반하면서 요란하게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 속에 낮 기온이 30도로 웃도는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직 습도가 높지 않아서 체감 더위는 다소 덜하겠지만 낮 동안 자외선과 오존 농도는 강하게 나타나겠는데요. 장시간 야외 활동하실 때는 모자나 양산, 자외선 차단제 꼭 챙기는 게 좋겠습니다. 서울은 15.8도고요. 광주가 16.4도, 대구가 16.2도, 부산이 18.4도네요. 그대 아침 날씨 정보였습니다.

클립 리차드 Early in the Morning 1112님께 전해드렸고요. 린 앤더슨의 로즈 가든. 오늘이 로즈데이라고 1022님, 0702님, 0270님께서 신청해 주셨답니다. 오늘 뭐 하면 제일 좋을까요? 오늘 저희 어제 저희 팀 회식했거든요. 그래서 날이 너무 좋아서 5월이어서 햇살 좀 맞자. 그래서 회사를 탈출해서 가까운 연남동에 갔거든요. 그랬더니 거기 담벼락

이게 진짜 진짜 예쁜, 예전에는 그냥 빨간색 한 가지만 담장 위에 있어도 와, 진짜 예쁘다. 막 흐드러진다 이런 얘기 했는데 요즘은 빨간색, 분홍색, 노란색, 하얀색이 그 담벼락에 정말 이렇게 사이사이 이렇게 있는데 진짜 예쁘더라고요. 되게 감탄하고 왔는데 아, 오늘이 또 로즈데이네요. 담장 밑에 멀리 가지 않아도 보이는 분명히 장미꽃이 있을 겁니다. 예, 눈 한번 시선을 줘보시죠. 7시 26분이고요. CBS 음악 FM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몸이 지쳐서 힘들었는데 역시 그대와 여는 아침 음악에 맞춰서 몸이 리듬을 타네요. 먼지 밀때 밀면서 춤췄습니다. 아들이 엄마 왜 그러냐고 오늘 아침에 그래서 뭐 좋은 일 있냐고 그럴 정도로 엄마가 또 기분 좋으면 옆에 있는 가족 다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머라이어 캐리의 히어로 신청하신 노래도 보내드립니다.

중간고사 끝나니 수행평가로 정신없는 딸이 비몽사몽 일어나서 밥 먹고 있어요. 공부는 재미없고 하기 싫지만 그래도 해야 하는 거라며 아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이가 얘기했는데 맞는 말이니까 제가 다독다독 해주고 있어요. 엄마가 한 말 아니라 아이가 한 말. 엄마 공부는 진짜 하기 싫지만 그래도 엄마 해야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주면 좋죠. 그래 그래 맞아. 힘들지만 열심히 해라 이렇게 또 응원해 줄 수 있으니까. 3723님이셨고요. 샤키라의 Try Everything 신청하신 노래 보내드렸습니다. 앞서서 제임스 잉그램의 I Don't Have the Heart 0908님께 전해드렸어요. CBS 음악 FM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누구에게나 그 순간만은 정말 악몽이기를 바랄 만큼 끔찍했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 필자도 취업을 준비하던 시절 정말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한 적이 있다. 목표로 했던 회사에 최종 면접을 가던 날 신분증을 빠뜨리고 간 것이었다. 결국 면접에 참여도 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돌아와야 했다. 지금도 아찔했던 그 순간을 잊을 수 없다. 필자의 이야기를 들은 한 미술평론가는 박사시험에 합격한 후 실수로 등록금 날짜를 놓쳐버려 어쩔 수 없이 1년을 재수했던 경험이 있다고 털어놓았다. 그 실수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삶이 어떨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순간을 그저 씁쓸했던 추억의 하나로 기억하고 있다. 몇 해 전 지역의 중견 예술가들을 만나 인생에서 아찔했던 순간을 취재한 적이 있었다. 한 원로 무용가는 날짜를 착각해서 공연 날짜와 박사 시험 날짜가 겹쳐버려 하나를 포기해야 했던 기억을 회고했다. 한 원로 연극인은 의상을 제대로 챙겨 입지 못해 공연 중 신체 중요한 부위가 노출돼 버렸던 기억을 아찔했던 순간으로 전해왔다. 한 패션 디자이너는 패션쇼를 하기 위해 서울에 갔는데 직원의 실수로 중요한 옷과 소품을 빠뜨렸던 사건 덕분에 은퇴할 때까지 비슷한 실수를 한 적이 없었다고 얘기했다. 중견 첼리스트는 처음으로 인조 속눈썹을 시술해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연주회 무대에 섰다가 깜짝 졸게 되면서 순서를 놓칠 뻔했던 기억을 꼽았다. 이후로는 그는 다시는 속눈썹을 붙이지 않는다고 했다. 각각의 사연에 때로는 고개를 끄덕이고 때로는 같이 웃고 안타까워하면서 열심히 취재를 했다. 또다시 그날의 실수를 반복하게 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실수는 과거의 그것들처럼 앞으로 남은 인생의 자양분이 될 수 있으니 걱정하지는 말자. 단, 악몽이 되어 밤마다 꿈속으로 찾아오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말이다. 실수, 실패에 대한 걱정 없이 거침없이 하이킥을 할 수 있기를.

0: Sam.
1: 월간 좋은 생각과 함께하는 아침 공감. 오늘은 임연미의 기억과 공감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떠올리기조차 싫은 아찔한 기억을 안고 살아가죠. 그런 거 있으세요? 저는 제가 아나운서로 입사를 해가지고 첫 뉴스가 있었거든요. 그때 음악 FM에, 지금 CBS 음악 FM에요. 저녁 6시에 1분 뉴스가 있었어요. 1분 뉴스. 저는 하루에 출근해서 이 1분을 위해서 열심히 연습을 해가지고 1분을 위해서 그날 이제 연습을 하고 딱 섰는데 1분에 끝내야 되는데 끝내지 못하고 제가 15초인가 10초인가 더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방송 사고를 냈는데 그때 그 다음 이제 6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저희 PD 선배가 내 10초 내놔 이러면서 계속 저를 많이 놀렸거든요. 그랬던 기억이 나고 그때는 정말 너무 속상해가지고 울기도 하고 진짜 밤에 잠도 안 오고 막 이랬는데 확실히 그때의 그 기억은 다른 사람의 실수를 따뜻하게 바라보게 하는 그런 눈을 가지게 한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있으시잖아요. 그죠? 어쨌든 지금만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날이 오기는 오네요. 넘어졌던 기억이 있으면 또 다시 일어나는 힘도 생기고 그리고 또 그때의 경험이 사실 정말 자양분이 되기도 하고요. 실수는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Oops, I Did It Again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관절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신축도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경동하우징 40여 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6: 빌딩앤

0: 리치.
1: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0: 빌딩 앤 리치.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 하우징.
5: 도심지공사 전문 비싸단 컨설.
6: 도심지공사, 알아서 척척 잘하는 곳 어디 없나?
7: 도심지공사는 달라야 하니까 빌사남 건설에 맡기세요. 빌딩, 신축, 리모델링까지 복잡한 도심지공사는
5: 도심지공사 전문 빌사남 건설.
8: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9: 노무법인
8: 1544-7575.
10: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너무 좋다 참 좋은 여행.
11: 경험한 분들의 한결같은 추천. 좋다 좋다 좋다 전 세계 7천여 개의 여행 상품 중에서 좋다 좋다 좋다 당신도 골라보세요.
10: 새 여행 갈 때마다 찾을래요. 참 좋은 여행.
12: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전.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견본주택 개관정. 문의 1544-8802. BS안양 제일건설.
13: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14: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15: 새벽밤 김치,
14: 새벽밤 제조, 새벽 판매.
16: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구 하이퍼스.
17: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18: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19: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20: 하이퍼스.
21: 여기가 뉴욕입니까?
22: 이곳이 파리입니까?
2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3: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4: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23: 1등을 책임지는 1등.
25: 4월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드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26: 수원 세븐테마 밀리언쇼. 7가지 테마로 스포츠, 골프 레저관, 홈리빙, 명품 가구, 가전생활용품, 뷰티, 아이디어 제품, 핸드메이드 등 7가지 즐거움. 5월 14일부터 18일까지 수원 컨벤션. 수원 세븐테마 밀리언쇼.
27: 딸기천사님이, 저는 인생의 제일 중요한 갈림길에서 진짜 큰 실수를 했는데요. 고등학교 합격자 발표 보고 뛸 듯이 기뻐서 합격자 확인만 하고 등록금을 안 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고등학교로 어쩔 수 없이 입학해야만 했던 그런 아픈 기억이 있는데, 그 실수 덕분에 또 지금 이렇게 좋게 이어지는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던 거죠. 아, 우연은 아니라 그냥 필연인 듯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행기 타러 왔는데 아내 여권 갖고 간 적 있어요. 라고 이동일님. 아, 맞아요. 맞아요. 아니, 나 웃을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더 심한 것도 있는데. 자, 오아시스의 Don't Look Back in Anger 2691님께서 신청해 주신 이 노래 들으면서 1부는 닫겠습니다. 8시 2부로 선택하러 오세요.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2: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3: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4: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5: 뉴바옴
4: 운동할 때도
5: 뉴바옴
4: 장 건강에도
5: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4: 뉴바옴
6: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7: 구스 플러스 셀러스
6: 주문이 늘어 관리가 어렵나요?

0: 그럼 당연히 구스 펠로 셀러스.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구스 펠로
1: 셀러스.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 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 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2: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고마웠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3: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4: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늘을 보며 외쳐봅시다. 오케이, 다 괜찮아질 거야. 음악과 함께하는 그대, 오늘 하루도 오케이. 매일 아침 7시, 그대와 여는 아침. 오케이, 렛츠고.

그대 아침 뉴스 콕. 미중 정상회담이 오늘 오전 베이징에서 열립니다. 관세 등 무역 분야와 이란 전쟁을 포함한 안보 의제들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어제 코스피가 하루 만에 급반등해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SK하이닉스가 197만 원을 넘었습니다. 오늘 새벽 S&P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반도체주 랠리 지속에 힘입어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오늘부터 이틀간 진행됩니다. 공식 선거운동은 오는 21일부터 13일간입니다.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혈액수급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헌혈 가능 연령을 현재 최고 69세에서 5세 정도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우리나라 관광 수지가 지난 3월 11년 4개월 만에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고환율 고유가 영향으로 내국인의 출국은 주춤한 반면 BTS 콘서트 등 대형 한류 이벤트 덕분에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지출이 크게 늘어난 결과로 분석됩니다. 5월 대학가 축제 시즌을 맞아 공연 관람용 학생증 거래가 수십만 원대에 달하며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단속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대학 축제가 본연의 취지를 잃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전라권과 경남 북서 내륙은 오후 한때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30도로 웃도는 등 전국이 18도에서 31도의 분포로 당분간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예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지겠습니다.

머룬5 슈가 하루나 이틀님의 신청곡 그리고 2부를 열었습니다. CBS 음악 FM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오늘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엔 선택하라 선택 목요일. 1부에서 말씀드렸는데 영화 마이클 어제 국내 개봉했잖아요. 어제 보러 간다고 하신 분들이 꽤 계셨거든요. 0450님, 니꼴님, 동그리님, 안전빵님 외 몇 분께서 보고 오셨다고 답변을 해주셨어요. 지금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의 일대기를 담은 영화인데요. 영화 마이클. 이 영화는 어린 시절 잭슨 파이브 활동부터 솔로 가수로 성장해서 팝의 황제가 되기까지 삶을 담은 전기 영화입니다. 마이클 잭슨의 조카 자파 잭슨이 주연을 맡았는데 북미에서 개봉한 직후에 음악 차트에서도 마이클 잭슨의 앨범이 역주행하면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어요. 현재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그 트릴러 앨범이 5위를 차지했고요. 베스트 앨범인 넘버원스가 6위를 기록하면서 동시에 탑10에 진입했고요. 싱글 차트에서도 역주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표곡인 빌리진은 글로벌 차트 상위권으로 재진입을 했고 일부 집계에서는 글로벌 200 차트 3위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와, 대단합니다. 그죠? 지금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데 어쨌든 선택 목요일, 목요일엔 선택하라. 여기서 문제 드립니다. 마이클 잭슨의 대표곡 빌리진

0: 이 빌리진을 통해서 처음 선보인 춤이 있죠. 뒤로 가는데 앞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 춤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네트워크, 2번 팀워크, 3번 문워크, 4번 홈워크. 마이클 잭슨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표적인 퍼포먼스죠. 마치 정말 무빙워크를 걷는 듯한 그런 모습 연상되지 않나요? 검은 페도라와 반짝이는 장갑과 검은 재킷, 뭐 이런 독특한 스타일도 생각나고요. 이 춤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네트워크, 2번 팀워크, 3번 문워크, 4번 홈워크.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물정 9390, 짧은 건 50원이고요. 긴 건 100원이고요. 레인보우 게시판으로 또 유료 문자로 와주시죠. 오늘 20분께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광고 후에 나가는 노래 세 곡은 힌트가 됩니다. 제목을 잘 봐주세요.
1: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송실사이버대에서 나의 꿈을 쏴! 실력 발휘 쏴!

0: 여기는 숭실 사이버대.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 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6: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7: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6: 메디힐 토너 패드.
8: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9: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10: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9: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10: 왕타 칫솔!
9: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1: 시원해.

0: 국가자격증부터 민간자격증, 수료증까지 한 번에 세종에 응원합니다.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정답을 맞추시기는 어렵지 않으셨겠지만 저희 힌트곡 좀 보시죠. 마이크 올드필드 코키아 Moonlight Shadow Moon Dire Straits Walk of Life Walk Moonwalk 일단 빨리 됐어요. 그래서 마이클 잭슨의 빌리진도 한 곡 더 오늘 곡도 들어봐야죠. 와, 이 문워크를 시도 안 해봤던 사람이 있었을까 싶습니다. 당시에 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연습해도 안 됐던데 신반장님 젊었을 때 검은 중절모 쓰고 뒤로 걷는 춤 추면서 따라했던 추억이 새삼스럽습니다. 아마도 우리 나이 때는 누구라도 한 번씩 해봤을 듯해요 라고 4803님 아 이거 문워크 연습하다가 엄마 눈에 띄면 안 되죠. 신발 닿는다고 혼났어요. 1773님 저 이 춤 추려고 마루에 초칠했다가 아버지가 넘어주셨잖아요. 진달래님 아 이거 추다가 넘어져서 허리 다쳐서 일주일 침 맞았어요. 엄마한테 야단 맞은 추억. 솔라님 저 고등학교 한별단 시절에요. 학교별 장기 자랑으로 저희 빌리진 노래 맞춰서 이거 했잖아요. 문워크. 7383님 마이클 잭슨 따라한다고 아버지 모자에 양복에 반짝이 붙이고 아버지 백구도 신고 저 졸업사진 찍은 게 갑자기 생각나네요. 8110님 장기자랑에서 저 인기상 받았잖아요. 비옴님 이 노래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수상하셨고요. 지금 뭐 학교별 장기자랑 반별 장기자랑에 잘 나가가지고 수상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그리고 뭐 몸을 놀려보지 않은 분들도 나 한번 쳐보자 다 같이 아무튼 우리를 예, 춤추게 만들었던 그 노래 그리고 그 동작 문워크였습니다. 이게 원래는 백슬라이드라고 불리던 스트리트 댄스 동작이었대요. 원래 없었던 건 아닌데 마이클 잭슨이 자기만의 스타일로 이 동작을 갖다 쓰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거죠. 1983년에 TV 특집 프로그램 모타운 25, Yesterday, Today, Forever 이런 그 특집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때 빌리진 공연 도중에 처음으로 문워크를 선보였던 건데 이 방송이 TV 생중계를 통해서 전 세계에 퍼져나가서 4,700만 명이 시청했다고 합니다. 그 뒤로 엄청나게 이 동작이 퍼져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막 충격적으로 다가왔다. 당시에는 좀 그랬죠. 그래서 정말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우리는 다 기억하고 또 그때 시절을 살았던 사람들은 시대의 또 아이콘이었기 때문에 어제 눈물 흘리신 분들 예, 보이시고요. 그리고 다른 영화는 안 보지만 내가 이 영화는 챙겨보겠다 하는 분들도 진짜 많으신데요. 오늘 정답 주신 분들 중에서 20분께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CBS 음악 FM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옥상딸기님이 신청하신 노래입니다. 엘렌 세트랭 기성바

10살 이연수가 듣고 있습니다. 뱃속부터 그대와 춤과 함께한 지금 벌써 10살이 된 이연수. 음악 나오면 춤도 추고 문제도 맞추고요. 꼭 이름 불리고 싶다고 해서요. 학교 가기 전에 한 번만 불러주세요 라고 7689님께서 부탁하셨거든요. DNCE Cake by the Ocean 들으셨습니다. 8887님 신청하신 노래 듀얼리파의 레비테이링은 9054님께 전해드렸고요. M2M의 Pretty Boy 5395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영화 보러 많이 가신다고 문자가 진짜 많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저희 알게 되었어요. 정부가 어제부터 영화 관람 할인권을 배포했다고 해요. 6,000원 할인받을 수 있는데 멀티플렉스 극장 모바일 앱으로 다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1인당 2매씩. 그래서 지금 많이들 가시는 모양입니다. 예전에도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굉장히 빨리빨리 나간다고 부지런히 움직여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문자에서 막 하고 하셨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얼른 얼른 한번 가보세요. 첫째 아들 졸업앨범 촬영하는 날입니다. 서울 양원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인데 재미있게 요즘은 사진 촬영하더라고요. 이제 졸업이. 아, 올해 졸업하니까. 예쁘게 잘 찍고 오십시오. 7950님께서 사연 보내주셨고요. 얼마 전부터 전업주부가 되어서 그대와 여는 아침에 푹 빠져버린 남성입니다. 하시면서 타우리님. 13년 넘게 자차로 출근하면서 듣기만 하다가 차 수리 맡긴 바람에 오늘 처음으로 지하철로 출근하면서 글 한번 남겨봅니다. 제키님 주셨는데 청해주신 노래도 지금 준비해두고 있어요. 콜드플레이 옐로우.

0: 엘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3: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3: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4: 경동 나비엔.
5: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6: AI도 생각지 못한 완전 새로운 치킨을 저 조정석이 소개합니다. 자담 부슐랭 치킨. 라면을 부셔 만든 바삭한 튀김옷과 촉촉한 닭다리 순살의 소울풀한 만남. 치킨이 라면을 부셨다. 자담 부슐랭 치킨.

0: 이라.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식품 광고.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4: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3: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5: 당신은 클래식과 만날 운명입니다. 9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기다릴게요.
6: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밝고 따뜻한 이야기, 좋은 생각에서 정기구독권. 아름다운 비주얼을 만드는 아비주에서 네일아트 상품권.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 꽃수와 아로마 오일로 피부에 수분 팡팡, 닥터아스킨 아토 하이드로 크림. 바다위 테마파크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립니다. 5213님 청해주신 노래가 오늘 끝곡입니다. 혼 데이 원. 손명의 PD 박현주 작가, 저는 아나운서 김용신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 거예요.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 하면
1: 비욘드 비타.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0: 영양제 나방엔 인시피오. 아주 그냥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2: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3: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내 몸과 마음을 귀하게 대접하는 비용은 쓰면 쓸수록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여행이나 취미활동, 운동 같은 거죠. 몸과 마음이 녹슬지 않게 닦아주는 기름칠과 같습니다. 여기에 일상에서 실천하기 좋은 것들을 더하면 어떨까요? 나를 기분 좋게 만드는 작은 사치인데요. 잠자리가 편안해지는 좋은 베개나 제철에 나오는 신선한 과일을 주저없이 사는 겁니다.

나중에 라고 미루지 마세요. 여행이나 운동도 또 작은 사치도 지금의 나를 아끼는 마음에서 시작되고요. 나를 위해 정성껏 차린 한 끼와 건강한 몸은 끝까지